Amen.다음 찬양은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만든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강원도랑 연관이 너무나 깊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93년에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천돌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제가 속초에는 자주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행을 오면 이상하게 제가 근무했던 그 천돌이 부근에 가서 제 부대 앞을 서성였던 몇 번의 기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 보통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자기 군 복무한 곳에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 이상하게 몇 번이나 찾아갔던 그 강원도의 긴 겨울을 나면서 그리고 처음 맞이했던 봄이 저에게 너무 인상 깊었고 그때 그 봄의 풍경을 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봄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찬양 사역을 한 지가 30, 이제 올해로 5년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30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많은 노래들을 허락하셨고, 특별히 중간에는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방금 나눴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이라는 그 노랫말은 사실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에 대한 어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시기에 막연하게 불렀던 노래였는데, 만들었던 노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의 삶 가운데 긴 겨울과도 같은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 와서 그 겨울을 돌아보면 그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나누는 그릇이 될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주셨던 시간이 아닌가. 그긴 겨울을 보내고 성령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2006년 봄에 사실 이제는 그만 사역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뭐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어떤 목사님 저랑 인사를 나누면서 찬양 사역 힘들죠 그러셨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특별히 현실적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가능한 삶이 아닌가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에 더더욱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게 되는데,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이라는 찬양 나누고 저는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처음 선포하신 평강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 안에 솔직히 뭐 외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특별히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소식조차도 잘 믿지 않았던 때 마음이 심란하고 과연 우리가 믿던 이스라엘의 왕,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나타나셨던 그 제자들의 마음만큼 우리가 심란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많은 현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보고 평안하라 하셨고 또 평강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국교회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선포되기를, 그리고 우리 목회자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근원적인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찬양 나누고 저는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되겠네요. 앵콜할 수 있는 시간이. 가을이라는 노래 나누겠습니다. 준비한 앵콜입니다. 이 노래는 제 노래 중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아 예 그러고 싶지만 시간상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특별히 가을이라는 노래는 제가 3년 전 무렵에 쓴 노래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두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무렵에 썼던 노래고요. 시편 90편 그리고 시편 3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인생의 연한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그리고 지혜로움을 그걸 통해서 얻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읽다가 만든 노래입니다. 가을이라는 노래. 약간은 뭐 좀 심각한 노래긴 하지만 또 우리 안에 한 번 정도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찬양사역자 김도연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특강은 한재욱 목사님이십니다.
1: 목회자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하찮게 덤으로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 수도 살 수도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별된 봉사자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주의 섭리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의 사역 위에, 또한 극동방송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집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족한 종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님들,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면 느끼는 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얘야, 한재용 목사야, 내가 너 좀 보자 그러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생하는 목사, 요번에 하나님이 뭘 줄까, 그죠? 수고한다고 할까, 위로한다고 할까,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가는데 제일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사모님이 여보 나 좀 봐요. 그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냥 요번엔 또 뭘 잘못했나, 뭐가 모자르다 그러냐. 결국 모자르다는 건 돈이거든. 뭐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그럼 결국 돈 모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모님이 부를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자식하고 사모님 보면 목사님들은 죄인인 거 막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영 사역자가 어떻게 찬양도 그렇게 신식으로 잘하고 그러는지, 우리는 올드한 사람들은 옛날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얘기. 베드로

여러분 아세요? 저도 찬양 사역자 하려고 했었어요. 전에 예, 전에 했었고 우리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사모들은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요. 예. 이 세상의 답인 여러분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의 답. 아니 1000가지 만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예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 있게 살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프라이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목사님들 체험하셨을 텐데 저도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가지고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각자 성령 체험을 하는 그때 감동을 받는 방법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에스프레소를 한 20잔 먹은 것 같아요. 잠을 안 재워요.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가슴에 영혼에 부딪히면서 너무 좋아서 이 구절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방송에서 세미나에서 부흥회에서 책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템플 대학을 만드신 그리고 설립하고 초대 총장인 러셸 코누엘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필받은 알리 하페드라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갖고 6,000번을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걸 시켜도 그것만 했대요. 그것만. 너무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아서 6,000번을 했는데 제가 요번에 계산해 봤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오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몇 번 했는가? 198번인가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200번 하게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보물 같은,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신감이 있고 위로해 주시는 주의 말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기원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샤를로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베거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톤 바슐레르 1200원, 이하브 하산 1200원, 위르겐 하브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지금도 그런데 시인이자 자기가 시를 쓰자 평론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강은교, 김남조, 황동규 이런 사람들, 이성복 이런 분들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자가 와서 시를 배우겠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그야, 시 쓰기 전에 우리 커피 한잔 먹자. 그래서 커피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판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또 뭐 이런 것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메뉴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메뉴가 없이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에 가격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불렀던 것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미학, 철학, 예술에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샤를로 보들레로 800원, 칼 샌드베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한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시통 바슐레르 1200원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메뉴판에 메뉴가 안 적혀 있고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그리고 그 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지? 사람이 어떻게 숫자로 매돈 매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런 세상이야. 내가 프란츠 카프카 좋아하는 거 알지? 프란츠 카프카가 얼마니? 800원. 그럼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겠니? 그 이름도 없는 너는 얼마겠니? 세상은 그래. 세상은 돈으로 등급을 나누어. 사람이라도 말이야.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겠다고? 이런 미친 세상에서 시를 쓰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게 오교원의 시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목회자를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봐라, 건강을 봐라, 학벌을 봐라, 외모를 봐라, 백그라운드를 봐라. 너는 한 3등급쯤 돼, 5등급쯤 돼라고 상품화시킵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다고 여겨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그 순간에 나는 5등급, 상급, 상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를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그게 자아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상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 얼마. 마귀는 존재성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정말 잘못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호박에 뭐라고요?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저는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캠페인 해가지고 에우로동방송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 없앱시다 하고 몇 개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수박에 줄 빼봐라, 호박 되나? 수박은 수박이고 호박은 호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거를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몇 등급, 몇 등급, 뭐는 몇 등급, 뭐는 몇 등급, 사람도 목회자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헬라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만드신 바가 포에마. 여기서 영어에 포엄,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영어 성경은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우리 스스로는 자꾸 상품화 시켜가지고 나는 몇 등급 되는 것 같아, 몇 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럴수록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사역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절대로 상품이 아니다. 너는 작품이고, 그리고 그냥 작품도 아니라 걸작품 하나님의 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 시에 필 받았냐면 저 한때 시인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위로를 받고, 제가 위로를 받고 정말 안 그랬어요. 저는 원래 시 쓰는 학과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우리 학번 때는 대학을 세 개를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진짜 원하는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사업 아버지 실패해서 내 인생에 한 번만 부탁한대. 돈 버는 과 들어가달래. 넌 장남이자 장손인데, 시인은 순수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는데, 너는 좋을지 몰라도 가족이 다 죽는다. 내 인생에 한 번만 부탁한다. 돈 버는 과 가다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뭐 학교도 좀 이렇게 내려고 하고, 장학금 받고, 그렇게 이제 돈 버는 과로 가게 됐죠.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문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꿈을 그때도 이제 찾아가고, 시를 참 좋아했어요. 신춘문예도 하고. 또 지금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책을 1.5권 읽습니다. 그 중에 시집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도 시편 읽듯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를 읽고 시를 좋아했죠. 시인도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쓰지도 못하고 또한 실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얘야, 시인하고 원신하고 똑같아. 그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고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시를 쓰고 목사로서 이러면 되겠구나.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네가, 바로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시라는 거예요. 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한 감격을 받았습니다. 서약까지 하고 그 뜨거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내가 전도사가 돼서 전하겠습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데이트할 때 중매로 한 사람도 있지만 연애 결혼도 많이 있죠?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김철수, 이영이라고 해봅시다. 영희야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그런 편지 받았어요.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배어려 안 배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얼굴 하나야 두 손으로 푹 가릴 수 있지만 그리운 마음 호소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런 걸 받고 안 넘어오면 사귀질 마, 사귀질 마. 그 사람이 아니라 돌덩이요, 돌덩이. 그냥 터질 것 같은 마음을 3434라는 운율, 인간의 보폭 같기도 하고 들숨과 날숨 같기도 하고 우리의 숨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은 3434라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율격에 터질 것 같은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배오려 안 되는 님, 눈 감아야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그러니까 더 터질 것 같아. 그냥 마구 말해버리면 되는데 그 3434에 터질 것 같은 우주를 집어넣으니까 더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시란 말이죠. 이게 시예요, 시. 시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시인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눈물 흘리고 최고의 단어가 뭔가. 구스타프 플로베르라고 있습니다. 보바리 부인 쓴 그 사람이 일물일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우주의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건 두 개도 세 개도 없고 하나의 단어만 이걸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일물일어라고 했습니다. 시인이여, 그 하나의 단어를 찾아라. 그리고 그걸 말해다오. 그게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최고의 시인이 갈고 닦고 고민해서 던져진, 보내진 게 시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소설가 김훈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훈 작가를 한 1년 전에 만났나요? 3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게 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 사람 칼의 노래, 활의 노래, 공무도화가, 하얼빈, 뭐 지금 진짜 중견 작가로 최고 아닙니까? 기자 출신에. 이 사람의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의 그 글이죠. 칼의 노래가. 거기에 첫 문장이 뭐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런데 작가는 버려진 손마다 꽃이 피었다로 할까 꽃은 피었다로 할까 갖고 세 달을 고민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꽃이 피건 꽃은 피건 그게 거기고 그냥 청계천이 왕십리 갖고 막 다 비슷한데 그런데 그거 갖고 세 달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 그랬대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게 시구나. 우리는 그냥 꽃은 피었다도 괜찮아요. 꽃이 피었다도 좋아요. 그러는데 시인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택한 게 꽃이 피었다거든요. 그거 설명하려면 지금 3박 4일 걸려서 절제합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이렇게 던져진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시라는 것이죠. 자,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목회가 뭐냐? 100명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100가지의 대답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인문학을 하나님께 기독교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인문학이 뭐냐? 그럼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와요. 시인한테, 시인 100명한테 시가 뭐냐? 그럼 몇 가지 대답이 나올까요? 거의 100가지가 나와요. 저는 그 중에도 로버트 프로스트, 가보지 못한 길 시를 쓴 프로스트의 시가 시의 정의가 제일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번에는 영어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걸 시라고 했어요. 자, 전 자신 있게, 너무나 자신이 있어서 제가 캐시로 100만 원을 걸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한테 캐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자신이 있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문과 교수님들한테도 이걸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김소울님의 시에 보면은 진달래꽃, 나보기가 엿고요로 시작한 거 있잖아요. 말없이 고이 보내오리다. 이게 영어로 하면 I will let you go without saying a word. 그러면 그 make sense, 그 의미는 통하는데 맛은 없어. 근데 이거 번역해봐요. 살며시 지려밟고 가옵소서. 그냥 다 빼놓고 지려 번역해봐. 지려. 지려. 어떻게 그거. 이걸 얘기했더니 모든 영어 성경이 slightly lightly, slightly lightly. 그런데 원천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 요셉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서 제가 자주 갑니다. 요셉 목사님하고도 친분으로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요셉 목사님 자기는 안 돼.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팁토우래요. 그게 제일 비슷해요. 팁토우. 그런데도 지려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려를 어떻게 번역해요? 번역 못해요. 그게 시예요. Poetry is what gets lost in translation. 시란 번역의 과정에서 해석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놓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게 시래요. 지려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쉽게 잡아요. 쉽게 해석을 해요. 너 건강을 봐.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봐. 너의 학벌을 봐. 너의 백그라운드를 봐. 너는 몇 등급이야. 너무 쉽게 나를 잡아요. 나를 해석을 해요. 등급으로 상품으로. 시란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없는 그 무엇. 해석할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쉽게 상품 몇 등급 몇 등급으로 잡을 수 없는 상품이 아닌 작품. 작품 중에서도 뭐라고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목사야, 너 건강도 안 좋지? 성도도 별로 안 모이네? 힘들지? 사례금도 못 받고 뭐하고? 넌 몇 등급 정도 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걸로 해석하고 숫자로 등급으로 우리를 쉽게 넘어가게 잡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저는 이거를 정말 성령의 은혜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전부 비참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상품화된 거예요. 상품화.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거기에 나눠져가지고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완전히 기가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래. 기죽지 말래요. 너는 상품이 아니야. 너는 너만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시야. 하나님 나라의 작품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 노암 촘스키라는 그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는 이 세상에 천재를 다 죽여야 인생은 평안하대. 나 일면 이해가 돼요. 아니 천재는 안 돼. 어떻게 그것도 노력하는 천재는 안 돼요. 그냥 약간 둔재가 노력해서 게으른 천재는 약간 비등하게 갑니다. 근데 노력하는 천재는 안 됩니다. 대책이 안 돼요. 뉴턴 알죠? 뉴턴. 이것이 막 흑사병 돌 때 집에 가갖고 학교 휴학해내고 집에 가갖고 미적분 발견해내고 뭘 발견해내고 그거 없어도 사는데 우리말이에요. 그죠? 그 천재들이 해놓은 거 우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천재 목사가 없어요. 천재 장로도 없고 이 세계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만 천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각자 자신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일을 다할 때 높낮이 없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천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재 목사, 천재 장로, 천재 집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시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이자 결론이 또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존재의 선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구에게나 선한 일, 사명이 있다. 사람은 두 가지예요. 내 존재가 뭔지를 알고 내 사명이 뭔지만 알면 끝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날아오르잖아요. 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시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네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개. 자,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시 16편을 보면, 아날로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요. 그 믹담이 뭐냐면 시 중에 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 시 중에 최고의 시, 후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 그게 믹담이에요. 시편 16편인데 그 16편의 주제구절, 기관차 구절이 뭐냐면 5절, 6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다윗이 춤을 세 번 췄죠. 죄사함 받았을 때 춤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성, 예루살렘성 그곳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고 또 시편 16편을 쓸 때 춤을 춘 거예요. 뭐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농담으로 전 찬양하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목사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여러 가지를 섭렵해봤어요. 나 DJ도 했다니까 DJ. 여러분 DJ 뭔 줄 알아요? 뒤집고 제꾸요. 레코드반 뒤집고 제꾸요. 마지막 세대예요 DJ. 그리고 그 저 대학로에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존 덴버라는 가수 알아요? 존 덴버하고 우리나라 장로님 중에 윤형주 장로님. 그 두 사람 목소리 흉내내고 살았어. 재밌게 살았어요. 내가 찬양 사역이 내 사역인가? 또 이게 내 사역인가? 저 사역인가? 참 젊은 날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정도 병인 양하여 병들어 하느라 잠 못 들어 하느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말도 못한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구역을 발견합니다. 다른 거 다 잘라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이거다. 그때부터 날아오릅니다. 그때부터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뭐라고요? 줄로 지어준 구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그는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없다? 높낮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천상 어쩔 수 없이 짜장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짜장면 마시죠? 근데 짜장면이 좀 비참할 때가 있어. 맛이 없을 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배부를 때 짜장면배는 따로 있어요. 딱. 나는 지나가다가 아무리 배불러도 국수 냄새나만 들어가야 돼, 나는. 애들은 피자배, 라면배 다 따로 있고요. 불었을 때 잘라 먹으면 돼. 짜장면이 제일 맛도 없고 비참할 때 짬뽕 생각날 때입니다. 그러면 짬뽕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어느 때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비참한 짜장면이야.
행복한 짜장면이 있는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제목을 적어달라고 해서 행복한 짜장면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담당 그 교목이 이렇게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 번을 물어봐요. 행복한 짜장면이 있어요. 내가 짜장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 내가 짜장면이면은 뭘 위해 태어났죠?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내 맛은

0: 보고는 무덤, 비문의 무라고 했어요.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게 보나드 쇼의 비문이에요. 그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비문입니다. 내가 평생 짬뽕인지 짜장면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근데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틀려요. 인본주의 인문학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존재의 선언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3박 4일 걸려요. 그래서 좀 절제합니다. 뭐냐면 존재는 행위에 앞서요. 존재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전해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고로 행복한 건 내가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럼 내가 짜장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맛을 내면 돼요?
1: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의 뜰안에서는 지난 4월 강원 극동방송에서 봄봄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봄이 지나기 전 찬양과 말씀에 감동 있는 방송을 오늘 전해드리고 있어요. 앞서 찬양 사역자 김도연 씨와 함께했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2부에 이어집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산 시리밥창단의 빛과 소금 되어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했더란 2부 계속해서 봄봄봄 콘서트 함께합니다. 한재웅 목사님 말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최고로 행복한 건 내가 짜장이냐 짬뽕이냐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럼 내가 짜장이에요. 그럼 나는 무슨 맛을 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묻겠습니다.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 왜 없어요? 그렇죠. 짜장이니까. 국물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는데 한 30년 걸려요. 뭐냐면은 내가 왜 국물 없느냐로 30년, 40년을 고민해요. 나는 뭔데? 짜장면이니까 없는 거예요. 국물은 누구 거예요? 짬뽕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갖고 가라. 나는 짜장 맛을 내겠다. 그리고 내 맛은 최고다. 이때부터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난 왜 국물이 없을까? 국물 저놈은 많은데.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짜장면으로 지어줬는데 국물이 너무 부러워갖고 짬뽕 국물을 내 국물에 내 밥에다 부었어. 그걸 뭐라 그래요? 개밥이라 그래요. 개밥. 응? 하나님이 나를 짜장면으로 최고의 작품 시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스스로 개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개밥. 그때부터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이다. 그러면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다. 뭐예요? 내 왜요? 존재는 짜장이다? 사명은 짜장 맛을 내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맛은 최고다. 매튜 폭스,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하자, 부지런하자라는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명, 불꽃을 발견하잖아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글, 지금 써야 될 글, 부탁받은 글, 쓰고 싶은 글, 그 한국 교회와 세계 앞에 해야 될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완성하려면은 105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고 104살까지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때까지 이거 다 쓰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지금 인문학 하나님께 4집까지 했잖아요. 7집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또 다른 시리즈, 다른 거, 다른 거. 근데 그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걸 위해 하나님이 불렀구나라고 안다운부터는 하루하루가 꽃봉오리. 하루하루가 아까워 죽겠어요. 정말 아까워요. 하루가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내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열등감 여지간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사모도 열등감 강합니다. 그런데 없애는 방법은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내 사명을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짬뽕 보고 이럽니다. 짬뽕아, 그래 너 참 국물 참 좋다. 너 이렇게 좀 날도 춥고 어스름할 때 국물 먹으면 끝내줘. 근데 말이야 짜장면도 맛있다. 바이. 우리 옛날 가난했을 때 졸업할 때 짜장면집 같이 짬뽕집 가진 않았다. 그리고 짜장면집 들어가가지고 짜장면 짬뽕 주세요 그러지 짬뽕 짜장면 주세요 그러진 않아. 짬뽕아 너 진짜 훌륭한 거 아는데 내 맛도 최고야. 내 맛도 최고야. 이 프라이드, 남에 대한 여백, 여유, 축복이 내 것을 발견할 때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고 내 것을 알잖아요. 집중하면 사람이 심플해집니다. 이때 심플하다는 것은 내용을 포함한 심플이에요. 순진이 아니라 순수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순수함이, 심플함이 있어요. 그 우리 목사님들 어디가 신방 가면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생각뿐이 다 나.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요. 나도 나, 나도 나. 그래갖고 여보 뭘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 그리고 이제 일단 문자로 다 풀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또 순수하거든. 그러면 안 먹어도 좋다 그래. 여보 오늘도 이렇게 강원도 왔는데 꽃들이 철쭉도 이렇게 피고 좋아. 근데 당신만 하겠어? 이런 꽃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치 그치. 그래, 우리 목사들 돈이 없어서 이걸로 다 해야 돼. 말로 축복 다 해야 돼. 말로 축복을 다 해버려야 돼. 그래서 뭘 먹으면은 아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서 대접을 받았는데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받았대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여보 내가 그거 사줄게. 내가 진짜 맛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동네 구멍가게에 들어갔는데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망설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망설임.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설레임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임하고 망설임하고는 엄청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 까딱하면 두들겨 맞아요. 나 우습게 하냐 이러면서. 근데 주인 아저씨는 뭐만 생각하냐면 나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 처자식 좀 이렇게 잘 좀 먹여주고 이런 생각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망설임이 설레임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소리 들어가도 그 사람한테 가면 깨끗하게 돼서 나와. 그리고 이제 목사님, 시골 목사님 서로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유머집에도 나왔어. 목사님 와서 예술의 전당을 가야 되는데 예술의 전당이 생각이 안 나갖고 전설의 고향 가자 그랬대, 택시 타고. 그런데 택시 기사님이 예술의 전당으로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하고 전설의 고향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기사 아저씨한테 맞아요. 근데 이 기사 아저씨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빨리 산학금 내고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우리 처자식 잘 좀 먹여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설의 고향이 예술의 전당으로 들리는 거야. 내 사명이 뚜렷하잖아요. 이상한 게 내게 와서 다 깨끗해져. 교회는 이런 사람 많아야 돼. 이런 사람 있으면 아주 클리어해지고 신나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다 다른 겁니다. 구약에서, 저는 구약 전공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게 엘리사예요. 신약에서 기적을 하나도 안 일으켰는데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에겐 진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세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적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에겐 진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메시아가 아닌가 정도로 했어요.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기적 덩어리야, 기적 덩어리. 어떤 목사님은 방언도 안 돼. 주야 기도원 갖고 막 굶고 금식 넘어서 굶식하고 죽여라 그래도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근데 그분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 가보면요. 집회 전에 부흥회 다 끝나는 거 아시죠? 이미 부흥회 다 끝나고 시작해. 그러니까 강사님 올라오기 전에 부흥회 다 끝났어, 이미. 다 기도하고 막 우리 죄 때는 부까지 쳤어, 부까지. 근데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교회 가보세요. 거기서 부흥회 하면요. 기도,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해야 되잖아요. 주여 소리는 강사만 해요, 강사만. 그리고 다 합심 기도를 뭐냐면 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 그래. 샤브샤브 기도하고 여기는 완전 뒤집어지고. 소망교회 가서 내가 일주일 간격으로 갔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당황하셨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기도하면은 사람들한테 방해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샤브샤브샤브 합니다. 그래. 자, 묻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알죠? 어디가 더 옳아요? 어디가 더 옳죠? 우리 목사님들은 알아요. 다 옳은 거예요. 주신 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걸 주셨고 여긴 그걸 주셨어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자, 나한테는 국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짜장이니까 없는 거예요. 짜장은 누구 것이요? 거기 것이요, 거기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나보고 우리 동료 목사 중에서는 축구 목회하는 애 있어요, 이놈이. 이놈이 뭐냐면은 3부 예배가 축구야. 동네 사람 다 모아갖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고 막 동네 사람 다 불러먹고 그냥 소 잡아먹고 개 잡아먹고 막 다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예배. 전도도 잘하고 얼마나 목회도 잘하는지 몰라. 나보고 난 축구하면 뭐냐면 주전 멤버야, 주전 멤버.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내가 축구하면 나는 앰뷸런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 보고, 그 목사님 보고 내가 하는 목회하라고 하면 3개월 후에 정신병원 들어갑니다. 주신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어떤 사람은 재즈 같은 사람.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돼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이토벤의 운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그러려는데 꼭 보면은 내가 깃발 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결국 가보면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나 진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깃발 꽂는 건 나야. 옆에 시체 질비하고 그래도 그냥 피 흘리고 서 있는 게 나야. 운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이토벤의 운명 같은 사람. 어떤 사람 그럴래도 안 돼. 그냥 재즈 같은, 그냥 뭐냐면 안개꽃 같은 사람이에요. 주신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대로 살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기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그냥 흥분해갖고 제가 절제를 못하겠어요. 지금 3박 4일로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빨리 시간이 없어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전형적인 시티보이입니다. 그런데 시골을 좋아했죠. 그래서 시골에서 살기도 하고 방학만 되면 살고. 2년 전에 침례교 농어촌 선교회 거기서 이제 붕회를 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염 해주는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염. 여러분 염 아세요? 염?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막 닦아주고 막 붕대 감아주는 거. 그 염 해주는 원로 목사 얘기했더니 거기 앉아 계신, 제가 지금 2년 전이라 그랬죠? 거기 앉아 계신 목사님 중에 목사님 저는 지금도 염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염하는 농어촌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나 그거 하라면 내가 누워버려 그냥 내가 누워버려. 그래서 이 염까지 해줘가지고 이 원로 목사님이 시신까지 안치해줬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안 좋다고 아들 집사님이 어두운 여름날 그 습기도 가득하고 그냥 구름도 가득한 날 이장하라고 목사님 좀 불렀대요. 목사님 갑시다. 그래서 무덤을 가 파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뭐냐 하면은 그 자리가 안 좋았나 봐요. 시체가 다 썩었어야 되는데 반만 썩었대. 그래갖고 냄새나고 그 모양도 흉측하고 말이에요. 그 우리 목회자들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도 죽으려면 완전히 죽고 살려면 살아야지 반쯤 죽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살아버리던가 그러려니 해. 완전히 죽던가 정말 또 자아가 다 죽던가 반쯤 했을 때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시신이 그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거기에 송충이 같은 게 손가락 세 배만한 검은 벌레, 무덤벌레가 있더래요. 그 무덤벌레가 계속 붙어요. 계속 붙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빗자루로 아무리 썰어내도 또 붙고 또 붙고 그러더래.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갖고 따불 준대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집사가 목사님 쳐다보더래. 그냥 목사고 이제 올 게 왔구나. 주여. 그래갖고 이제 그럼 우리 둘이 합시다. 그러고 이제 무덤에 갔어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목사인데도 내가 여기 눕고 싶더래. 내가 여기 눕고 싶더래. 정말 못하겠더래요 자기가. 그 냄새도 나고 자기가 묶었는데 제대로 묶었어요. 막 튀어나오고 막. 근데 그것도 괴로운데 목사인데도 뭐가 두렵냐면 무덤벌레가 두렵대요. 그게 자기한테 붙을까 봐. 자기가 병나갖고 교회하고 가정 파탄 나거나 이거 막 지금 뭐 병났다 그러면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거기서 목숨 걸고 기도를 했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무덤벌레가 다 도망가더래요. 왜 도망갔느냐. 구름이 걷히면서 빛이 거기에 쪼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빛내림 있잖아요. 빛내림. 무덤가에 빛이 내리니까 무덤벌레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줬구나. 목사한테도 사람한테도 누구에게도 무덤벌레, 어둠의 벌레가 있어요. 그거 내가 아무리 쓸어내도요 다시 붙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부흥회에서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핸드폰 하나 울리고 드라마 한번 보면은 바로 옛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음번 부흥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 무덤벌레 금방 붙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빛을 쬐는 거구나. 빛을 많이 쬐을수록 내 속에 어둠벌레와 그리고 이런 무덤벌레가 없어지는구나. 목사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빛을 주는 나, 그 빛을 전해주는 목사인 내가 얼마나 좋은 사명자인가 한없이 울었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 이기는 거는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기죽지 말고 우리 자부심 느껴서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빛으로 인도하고 빛을 많이 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송하고 빛을 많이 주어서 많은 영혼들 빛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봉석의 찬양입니다. 오늘 강원 극동방송에서 4월 진행했던 봄봄봄 콘서트 실황을 전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찬양사역자 김도연 씨의 고백이 담긴 찬양과 한재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봄은 지나가도 봄날에 받은 은혜는 오래 남습니다. 꽃은 져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이 오늘 받은 말씀과 감동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길 소망하면서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3: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이고 요한계시록

11장, 22장은 이제 완전한 죄가 있기 전의 모습이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제 죄악으로 얼룩된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라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양질의 풀이 있고 맑은 물이 있고 쉴만한 그늘이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양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맹수가 있기 때문에 맹수가 입을 벌리고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성경에도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빛의 천사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23편이 아름다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고 맑은 물가에서 맑은 물을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쉴만한 그늘에서 마음껏 쉴 수 있다고 말이지. 양들은 목자를 믿고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목자는 양들을 품에 품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금호배들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평안이 있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는 그 정반대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약간 푸른 초장이고 맑은 시냇 물가가 있고 아름다움을 누리는 나라 아닐까요? 전에는 보면 우리나라 보면 한평 나비축제, 보성 녹차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요. 요즘은요 군마다예요. 모든 곳이 더 아름다움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구경하면서 도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제 모든 어둠들을 다 벗어내고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아름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6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시기와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아름다울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에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었을까요? 에레미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울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면서 한없이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었을까요? 바로 에레미야가 살아있는 당시에 600 BC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온 나라를 유린했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백성들이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쌈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 아이를 삶아먹었다 그랬어요. 그 비극이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요. 결국은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나라의 마지막을 보면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행위 한번 조사해 보자.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푸른 초장의 아름다움, 실만한 물가의 아름다움 모두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둠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때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이 말씀의 길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둠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백성이 미혹을 당하면요, 여러분, 왕이 미혹을 받고 백성이 미혹을 받으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왕비가 들어오면서 아합과 함께 그 힘의 권력이 왕에게 있으니까 권력자들이 모두 이세벨에게 붙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가 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씀을 가지고 온몸으로 막아보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내려도 결국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계속 가버립니다. 엘리야가 온몸으로 막다가 지쳐서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소와 말과 짐승들은 제집과 제주인을 알건만은 이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짐승들도 제주인을 아는데 창조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 없는 웅덩이를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악을 엔조이 하느라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가 망하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어느 공동체지든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을 버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면 금방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을 좀 들어보자. 우리 하나님이 지금은 구름으로 가려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만큼 어둠 속에 빠졌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물이 계속 기도의 눈물, 나라를 향한 눈물, 백성들을 향한 눈물, 시냇물까지 시냇물처럼 계속 흐르는데 언제까지 흘릴 거냐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시냇물처럼 흐르는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사 강습에서 벌교 영성교회 최상민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눈물이 색깔이 있다고. 눈물이 색깔이 있습니까? 눈물이 색깔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보라색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까만색이기도 하고 어떤 색은 하얀색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물을 알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다는 걸 알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눈물이 살짝 나는 감동을 받아서 즐거울 때 흐르는 눈물도 있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 않아요? 때로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이 찢겨가는데 보호할 수 없어서 우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보면서 웁니다.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웁니다. 그런데 울다가 보니까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머리가 다 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통이 물이 되어서 또한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옹달샘에 마르지 않는 샘에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모두가 함께 자유를 누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부족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난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데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다고 노예가 됩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가난해서 내 자녀가 노예되는 너무너무 비참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아픈데 병원에를 갈 수가 없어요. 아픈데 말입니다. 오늘도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어요. 개인이 되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고 죄인까지 품에 품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품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권력이 흔들린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난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어둠들이 드러나니까 이 어둠이 드러나는 자기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병아리를 알게 하니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극을 보면 여러분 이시 조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선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조선시대가 망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48절 한번 볼까요? 46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나라는요 금방 이웃이 원수로 바뀝니다.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약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일본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강해지니까 금방 우리나라를 삼켜버리고 입을 벌리고요. 아수르가 입을 벌리고 바벨론이 입을 벌리고 메대 바사가 입을 벌리고 로마가 입을 벌리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입을 벌리고 침략하려고 해도 침략할 수 없는 것은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고 그 법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그 나라는 지켜지는 겁니다. 용지에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동네 믿지 않는 할머니인데 저희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산후조리하고 있다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전에 모내기를 하는데 점심에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오후에 가서 또 모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일하는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모내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찬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허리가 다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아닙니다. 이시 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주 우리나라 6.25 이후에 이럴 때도 그랬단 말이죠. 여성이 일하고 딸 낳았다고 미역국 하나도 얻어먹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성들의 흘린 눈물이 얼마나 클까요? 국가를 사랑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울었을까? 새벽부터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법이요, 양반을 위한 법이지 상민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국가의 법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양반은 법으로 보호를 받고 상민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우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나라가 부유한 사람들 몇 사람을 위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 마음껏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왕권 시대지만 마음껏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의 눈물,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통곡이 하늘에 상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백성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는 대통령의 투표 한 표나 저 서민의 표 한 표나 연세가 많아가지고 백세가 되고 병들어서 그냥 최선을 가서 투표하는 그 투표나 투표는 똑같아. 그 투표의 가치가 똑같아.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 지도자가 된 사람은 내가 당선되었다 그러면 이 표가 대통령이 찍어줘서 내가 당선이 된 게 아니고 때로는 전혀 힘이 없어서 나갈 수 없는데 찍어주고 싶어서 억지로 온몸을 다해서 나간 사람의 그 표도 나를 당선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만은 나에게 표를 준 백성 한 백성 한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레미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아픔, 그 눈물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할 때 아멘!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 사망의 길을 가니까 온몸으로 그 길 아닙니다 하고 막으니까 우물에 집어엮고 침을 뱉고 돌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전하니까 아멘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해야 될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침 뱉고 갈대로 그 머리에 가시멜간을 치고 못 박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시대가 망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시대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적으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해. 내 자녀밖에 몰라요. 이 자녀들이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얼마나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아프면 죽을까요? 얼마나 아프면 여러분 교사들이 학교를 떠날까요? 이런 아픔의 눈물 너무 아파서 울다가 너무 아파서 여러분 지친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아픔이 너무 크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때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요? 무너져버린 다음에는 아무리 외쳐도 무너져버린 다음에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너져버린 다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나중에는 포크레인을 갖고 와도 못 막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회가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사회가 어둠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어둠이 좋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 마약을 한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약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죄악을 진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는요 그 사람들 우리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건져내야 하지만 그것이 법제화가 되면 어느 날 사위라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여자예요. 어느 날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남자예요. 정상이냐 말입니다. 정상

0: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라, 너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라, 너는 축복의 통로다,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때문에 나라가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어두워진다면, 결국 그 어둠이 짙어지게 되면 공동체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외칩시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서 말세 지말에 선교국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의 찬양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줍시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 베델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황황한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을 따르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희생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게 되며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변수와 같은 고난으로 인해 마음에 낙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인 것을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진실된 위로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조창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기대로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간에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 예수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0: 아멘.
1: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충보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우리 방송 가족 등의 기도의 사연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들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주님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이 방송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열납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요,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지금 긴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밖에 길이 없어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는데요. 짧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익명의 성도님,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아들이 지금 긴 수렁에 빠져 있어 기도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소망하며 이 짧은 아버지 하나님 사연 속에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눈물과 아픔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귀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0: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친다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의 아들을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무엇 때문인지 어떤 환경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의 이 간절한 눈물을 받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 손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수렁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일어나 힘있게 달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귀한 아들로 높이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7월 12일 주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두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또 귀한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뜨겁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앞길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 섬기는 교회 7월 12일 주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 들고 갑니다.
1: 주여.
0: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 모든 통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미리 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을 풍성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믿음에 준비된 것만큼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미리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단기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 앞서 가셔서 모든 은혜와 축복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는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 아멘.
0: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1: 아멘. 아멘.
0: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단기 선교의 시작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과정과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손잡아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살아는 교회의 선교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에 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단기 선교에 갑니다. 그 교회들의 준비하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하셔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연의 가운데 무사하게 건강하게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단기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기쁘고 좋은 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0: 주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함께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고요. 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 우리의 또 겪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강구하길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진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잃어버린 양 김소영, 김미혜, 김종률,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0: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보내주신 이 이름들 가지고 불러가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우리 성도님, 잃어버린 양 김소영, 김미희, 김정률, 주님의 자녀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의 찾으심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택하여 구원의 백성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탕자가 아버지 품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선포하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사랑하는 잃어버린 그 양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이제는 주의 품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세상 제약된 방황의 길에서 다시 한번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의 품에 안겨서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에 정진하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김소영, 김미애, 김정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저들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결박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자리에 찬양과 감사 자리에 눈물 흘며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두 분의 기도 제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613번님, 혈액암에 폐에 물이 차 호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모든 장기들을 소생하게 해주시길, 김불련 집사님 세워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또 6012번님, 저희 언니가 폐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검사받고 월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 이상이 없도록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두 분 기도 제목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하며 은혜를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5614님, 혈액암에 폐에 물까지 차서 호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모든 장기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김분례 집사님을 세워주시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6012님, 언니 아버지 폐에 이상 증상에서 검사받고 월요일에 그 좋은 검사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선포하신 말씀.

0: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은혜를 사랑하는 5613님 가운데 6012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김문혜 집사님과 사랑하는 언니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1: 아멘.
0: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어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시켜주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좋은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859번님. 고난과 고난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주님 붙들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제 아이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 기도와 함께요, 목사님. 아,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위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6859님, 고난과 고난과 고난 중에 있다고 귀한 기도의 사연을 올립니다. 너무나 고난이 커서 아버지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헤치고 승리하며 거뜬히 이겨내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서 오히려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들로 높이 드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6859님과 귀한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 너머에 주시는 놀라운 정금같이 순같이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방송 가족들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귀한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천지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승리의 찬양을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1: 아멘.
0: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2: 찬양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맞은편에 위치한 광주 소명교회 김문식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1: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인은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1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번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로 가득 채워진 언약의 문서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먹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살아야 된다는 이 소망이 결국 그 말씀을 내가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선악과일을 먹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죽을 짓을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죽을 짓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네가 아무거나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두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미리 준비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먹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며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신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성경이 소망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혹은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어려운 길, 혹은 악한 길, 혹은 부정한 길, 혹은 생명이 위태한 길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의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어린 아이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모든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 혹은 두려움을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친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 아이는 이렇게 돼야 돼,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자꾸 조종하고 자꾸 여러분 뜻대로 이끌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아이를 이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놓으십시오.
그리고

0: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허락하셨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셨고, 모세도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요셉도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기가 막힌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반드시 묵상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통일교회 해산명령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 법정은 어제 통일교 측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지도부가 높은 수준의 헌금 목표를 설정해 신자들에게 고액 헌금을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연간 최대 179억 엔에 달하는 해외 송금액의 9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민사상 불법 행위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간부의 형사범죄가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확정한 첫 사례로 법원은 피해자가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은 204억 엔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이단 집단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한 이번 최초의 판결은 향후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자금 갈취 행위를 규제할 강력한 사법적 유효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우울감을 겪는 기독교인 상당수가 신앙적 정죄를 우려해 교회 안에서 아픔을 숨기거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겪은 기독교인이 33%에 달하지만 우울증 발병 사실을 교회에 알리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 교회 봉사를 44%로 가장 많이 포기하며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에 가두어진 교회 문화가 성도들의 정직한 절망을 결함으로 오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지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억눌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목회자로 성장해 동료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성환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선교신학 박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 내 네팔 이주노동자 31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박사는 네팔인들이 한국 일터의 평등한 소통 문화와 교회의 이주노동자 쉼터, 한글 교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네팔이 주민의 3분의 1은 국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스스로가 자국 선교의 주체로 거듭난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이주노동자 정책을 단순한 구제 대상에서 장기적 동반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선교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의 수교국이자 세계적인 선교사 파송국가인 브라질교회와 연대해 막힌 북한 선교의 돌파구를 여는 동반자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산성교회는 브라질 출신 안드레아 바르가스 사역자의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며 한국어 수료 이후 탈북민 여성들의 심리상담과 북한 선교단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 역시 브라질 출신 A 목사 가정에 3년간의 체류 비용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북한 내지 사역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산성교회 김응신 목사는 최근 브라질 현지에서 북한 장기 선교를 결신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을 직접 확인했다며 세계 교회와의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이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가안보와 군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다짐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와 대표 황덕영 목사 등 회원 목회자 20여 명은 어제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곽광섭 중장에게 위문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곽 중장은 목회자들의 방문이 해양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대 목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해 수호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어 기진의 마라도함에 승선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해군 부산교회를 찾아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주님께 점프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무서운 심판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대신해 탄식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이 담긴 예언서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닥쳐온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의지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려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망해가는 유다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고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삶의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결코 누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힘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가파른 절벽을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하나님은 거친 대적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삶의 벽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려 내 안으로 쏟아지는 듯한 극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사슴처럼 점프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완벽하게 안위하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유익한 시련이자 믿음의 연단입니다. 연단의 한복판을 지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겸손한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천국을 향한 영적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

연세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고 섬기는 교회는 일산 디바인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로 직장이 있어 출퇴근을 하고 있고, 회사는 첫째도 아기, 둘째도 아기 건강을 위해서 내 엄마의 마음으로 모든 상품을 생산하고 그 마음을 전하는 회사입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김민서 집사님은 이렇게 아이들 기저귀와 물티슈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나비잠에서 일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2: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갔었고요. 부모님은 믿지 않았는데 딸이라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 그렇게 터치 안 해주셨는데요. 가끔씩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뭐 믿는 자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3: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민서 집사님, 일산 디바인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교회 소개 잠깐 부탁했습니다.
2: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허헌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몸소 실천하는 분이 저희 목사님이시고요. 항상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며 오직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진정한 저희들의 목자이십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나눔으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라서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3: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김민서 집사님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2: 결혼하고 새벽기도를 작정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벽기도를 작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손을 붙잡고 다니시는 것 같고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이 되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 마음밭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3: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민서 집사님. 김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2: 출퇴근을 지금 파주에서 서울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차가 막히면 보통 왕복 4-5시간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 차 안에서 많이 듣고 있고요. 그 차 안이 저희 지성소가 돼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찬양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 그 나오는 사연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꼭 제맘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그 안에 제가 너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귀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3: 김 집사님 가정에 2년 전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슬픔을 조카들을 직접 돌보는 섬김으로 승화시켰고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 재작년에

0: 오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남겨진 조카들을 함께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제가 딸만 키우다가 아들들을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없고 좀 많이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하다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선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보하는 힘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중보의 힘을 얻고자 저희 조카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의 소원을 담아 사랑하는 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신청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에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며 내가 가장 기뻐하며 염원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기도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보내주실 극동방송의 심장가도 같은 동역자, 전파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인혁아, 우리가 함께 산 지도 1년이 넘었네. 너무도 사랑했던 아빠의 갑작스런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지금도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가슴 한켠을 많이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상처를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 믿어. 우리 민혁이가 힘들어할 때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민혁이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고모는 항상 믿고 있어. 지금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혁이를 사랑하는지 알고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 확신하고 감사해. 고모도 딸만 키워서 아들들의 심리를 잘 알지 못해 네가 서운한 점도 있을 거야. 근데 고모도 그래. 고모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고모도 하나님의 딸이지만 우리 민혁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말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고모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고모지만 우리 함께 잘 이겨내고 함께 헤쳐나가자. 하늘나라 갔을 때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고 싶어, 고모는. 내 맘 알지? 우리 민혁이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가 씨를 뿌리고 새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고모는 믿고 감사해. 사랑한다, 나의 조카.
1: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가 남겨둔 두 아이. 두 조카를 키우는 김민서 집사님에게 주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엄마가 교회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간 게 아니라 제 권유로 한두 번 정도 나가셨는데 다 거부하시고 외면하시고 했었는데 오빠의 사고로 인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60평생 넘게 절했던 제사 지냈던 모든 우상들을 정말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제사도 안 지내고 예배로 바꾸셔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저희 조카들 민수, 민혁이 너무도 오빠가 사랑했던 아이라 마음이 많이 허할 거예요. 내색은 안 하지만 힘든 점도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김민서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2-6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에서 최근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한창 강화되고 있다고 한대요.
1: 네, 중국과 가까운 북한 지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이 통신망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탈북민 브로커, 심지어 일반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서 중국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0: 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중국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두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끼리도 서로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해봐라. 네. 이렇게 독려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외부 소식을 차단시키고 또 북한 내부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도 막고 주민들을 그래서 더 철저히 감시하려고 하는 북한의 단속이 어느 때보다도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서로 감시하는 구조를 끝까지 이어가는 북한인데 생계를 넘어 이젠 옆집 사람들도 동료들도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언제쯤 북녘 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0: 네.
1: 아무도 피해보지 않기를 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그저 숨기고 감추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찾아 빛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5

06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궁금합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찬송 오 자유 소리보기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소리보기 3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 자유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들으셨을 텐데
1: 네.
0: 북녘의 성도들이 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아 나 이제 자유 얻었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날이 속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리고 이 자유의 기쁨을 넘어서 이게 일상이 되는 그날 가운데 우리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어 소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유롭게 나누고

0: 하고 네.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석 인사로 나누는 것들이 또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앞서서 북녘당을 위한 오늘의 출석 인사가 네. 우리의 또한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1: 자, 지금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신 분들 좀 몇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꾸 이렇게 OFD 들으니까 공감이 갑니다.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면 좋겠노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속히 통일이 돼서 또 금강선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6089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의 한줄 남겨주셨는데 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0: 여수에서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우리를 먼저 촉촉히 적실 때 북녘당을 향한 사랑도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1: 네. 1419님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복음통일에서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중계동입니다 하시면서 550 성도님 저도 기도한다고 또 출서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일산에서도 또 포항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와 함께 남겨주셨어요.
0: 네. 아이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와 6866님.
1: 네.
0: 아이들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복음 통일을 매번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기도하시는지.
1: 그러니까요. 이 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통일을 꿈꾸는 통일 네. 세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꿈꿔보시고 같이 기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믿음으로 통일이 돼서 하나의 민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8291님도 문자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와 또 한 줄 기도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죠?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에서 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극동방송을 들은 그 생생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더불어서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선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이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말 뜻은 뭐지? 하고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네. 알쏭달쏭 알뜻말뜻한 이 표현이 하나가 오늘도 하나 나오잖아요.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바로 보내주세요.
0: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고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이런 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1: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그것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잖아요.
0: 네. 아니 그 문자로 이런 퀴즈 정답 보내실 때 많은 분들이 막 고민하세요. 틀리면 어떡하나. 이거 틀렸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막 그냥 거침없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힌트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자기야 자기야 이거 하나 더 사자 이거 아 이것도 사자 이것도
1: 여보 이렇게 오늘 왜 허양담 씁니까? 보너스 받았나요?
0: 아이 보너스는 무슨 아니 당신이 이것도 먹고 싶어 했고 아 저것도 맛있다며 아 그래서 보이는 김에 다 살려고
1: 아니 그렇게 허양 사다가는 우리 거짓걸 당하면 어떡해요? 가끔 보면 참 대책이 없어요 여보는
0: 아헤이 이거 아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폄하하시나?
1: 하기는 당신이 그렇게 허양 나한테 연락했으니까 나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
0: 거봐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당신이 내 옆에 있기나 하겠어?
1: 알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사요 알겠죠?
2: 오, 다양한 쓰임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러게요
2: 막 허양 연락했으니까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됐고 또 물건 살 때도 막 허양 이렇게 막 담아내면 안 되죠 그거는
3: 맞아요 네.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 허양이라는 북한 말
2: 네.
3: 무슨 뜻일지 오늘도 보기 드립니다
2: 자 우리말 뜻을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1번
3: 거침없이
2: 거침없이

0: 2번
1: 허무하게.
0: 허무하게. 갑자기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남편.
1: 맞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0: 고민 없이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까 정답 같은 거 보낼 때도 고민 없이 그냥 허양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허양. 남자는 직진.
1: 그래도 될까요?
0: 저 사실 저도 그걸 잘 못하기는 하는데. 자, 1번이
1: 거침없이.
0: 거침없이. 2번.
1: 2번이 허무하게.
0: 아니 근데 남녀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기 뭐 네. 썸 타고 뭐 그럴 때는 그래도 이렇게 남자답게 허양 이렇게 네. 연락하고 하는 사람 여자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1: 아 연락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이 눈치를 줘도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0: 아하.
1: 그래서 허양이 네.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0: 좀 부담스러운 분들 있다.
1: 그럴 수 있다.
0: 근데 저희에게 문자 주시는 거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유. 여러분 허양 보내셔야 돼요.
1: 허양 보내주시면 네. 뭐 양껏 저희도 선물도 준비돼 있고요.
0: 저희도 선물도 그냥 허양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보기 1번이
1: 거침없이,
0: 2번이
1: 허무하게.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결단 2집 앨범 가운데 전해드리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매일 저녁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0: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1: 당신이 말합니다. 서로 장난 사람은 길러 잡에서 사람들입니다.
2: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셨죠. 그렇게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주셨던 따뜻한 이야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김준우 형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도에서 온 5년 전쯤에 이곳에 정착한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님이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음악을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다가
0: 네네.
2: 우연히 채널이 맞춰져서 라디오가 켜져서 방송을 들었던
0: 네, 맞습니다.
2: 그때를 회상해 주셨는데
0: 네네.
2: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0: 네네.
2: 처음 들었던 한국 방송이 극동방송이었어요.
0: 네 맞아요.
2: 처음 켜졌던 그 채널이 극동방송이었던 거죠?
0: 네 맞습니다. 처음에 딱 켰을 때 그 이제 찬양이랑 그 이제 성경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제가 그때 딱 그냥 어 이거 그 북한에서 얘기하던 종교 방송이네 약간 그런 그 딱 있어가지고 제 좀 기억이 납니다. 네.
2: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0: 뭐 이제 북한에서 약간 교육용으로 이제 들었었어요. 뭐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남한이나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2: 네.
0: 이런 기독교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건 세상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북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2: 학교에서요?
0: 학교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하고 그냥 이제 북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딱히 학교가 아니더라도.
2: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0: 네.
2: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해서 조금 북한 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내린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2: 보고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보고 들으신 게 있으세요? 혹시 북한에서?
0: 아, 저는 딱히 보고 들은 건 없어요.
2: 그러면 평소 이 종교, 하나님, 네.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상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어요?
0: 맞아요. 좀 살짝 무서웠어요. 네.
2: 방송을 들었을 때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0: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2: 네.
0: 기독교에 대한 이제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방송이 들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보다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방송이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살짝 녹는 느낌?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좋았어요, 오히려.
2: 그래서 채널 라디오를 딱 다 봤을 때
0: 네.
2: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아보셨다고도 하셨고.
0: 네네.
2: 근데 남한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2: 뭐 드라마나 남한의 음악이나 이런 걸 자주 접하셨던 거예요?
0: 저는 이제 음악은 많이 들었어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드라마는 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2: 자주 들으셨던 음악이 뭐예요?
0: 아, 저 그 한국에서 약간 유명한 그 음악이긴 한데
2: 네.
0: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고 이제 제가 힘들 때여가지고 이제 그런 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노라조의 노래를요?
0: 네.
2: 그 느낌이 좀 지금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는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
0: 아, 네. 근데 노래가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냥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2: 네.
0: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진짜 아 뭔가 그래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2: 러시아에서.
0: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한국의 음원을 휴대폰 안에 계속 넣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2: 무섭지 않아?

0: 하셨어요. 왜냐면 거기를 러시아를 나오기까지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더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근데 뭐 무섭지를 않았어요. 뭐 노래 같은 건 사실 저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뭐 북한 청년들이 사실 노래는 뭐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한국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노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이제 노래 같은 건 들었다 보니까 해외 나와서도 뭐 노래 듣는 거는 이제 딱히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중국 노래를 즐겨 들으셨으면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1: 아, 뭐 중국어는 이제 그냥 풍월로 하는 정도. 네. 북한에서는 그 중국어가 좀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자습도 많이 하고
0: 네.
1: 어디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제 중국어 열풍이 좀 높긴 합니다.
0: 우리 준우 형제님은 러시아에서 방송을 들으신 만큼 러시아어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네, 러시아어는 좀 합니다.
0: 그건 한마디 부탁해도 돼요.
1: 어떤 거 할까요?
0: 뭐 인사?
1: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뭐, 그거,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거를
0: 네.
1: 러시아어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김준우. 이사입니다.
0: 러시아어가 이 혀를 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1: 아, 뭐, 자연스럽게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0: 짧은 기간 거주하신 게 아니신가
1: 네,
0: 봐요,
1: 네.
0: 러시아에서.
1: 저는 좀몇년 동안 살았어가지고.
0: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들으시고 하실 때,
1: 네.
0: 근데 주변에서도 그러면 적잖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세요?
1: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뭐 공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0: 네.
1: 혼자서 그냥 알아서
0: 네.
1: 다 이제 뭐 듣는 사람은 듣고 이제 뭐 했지,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잘 때? 잘때 그냥 이어폰 끼 이제 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듣던 노래는 그냥 이제 뭐 약간 주제가, 노래 주제가 뭐 이제 사랑이라든지 뭐 친구, 뭐 그다음에 헤어짐,
0: 연인
1: 뭐
0: 사이에.
1: 연인 사이 이런 이제 노래였잖아요. 뭐 슬픈 장르도 있고
0: 그쵸.
1: 뭐 이제 뭐 신나는 장르도 있긴 한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는 사실 찬양이잖아요. 제가 뭐 찬양을 딱히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은 적도 없고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으니까 찬양만의 이제 특이한 그게 있잖아요. 그 느낌? 뭔가
0: 네.
1: 위로가 되는 느낌? 찬양만의. 힘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것만 같고 뭔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이제 느낌 같은 거는 생각이 나요. 기억에 남습니다.
0: 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생소했을 텐데,
1: 네.
0: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하셨던 거예요?
1: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아나 그냥 힘들다, 그냥 위로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0: 네.
1: 마침 그때 그냥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찬양이랑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뭔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1: 네,
0: 너는
1: 맞습니다.
0: 사랑받기에 태어난
1: 맞아요.
0: 존재고,
1: 맞아요.
0: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1: 맞습니다.
0: 신이 계시고,
1: 네.
0: 이런
1: 네.
0: 내용에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1: 네.
0: 러시아에서 이제 남한행을 선택을 하신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곳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1: 네, 맞아요.
0: 하나원에서부터 혹시 교회를 다니셨나요?
1: 저는 그래도 이제 매주 그 기독교 이제 목사님, 저희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면 그 목사님이랑 찬양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0: 왜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1: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방송도 이제 극동방송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기독교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에게 그냥 가장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따뜻했어요.
1: 네, 따뜻했던 것 같아요.
0: 거기 종교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1: 맞아요.
0: 불교도 있고,
1: 네네.
0: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간식도 선물도 다양하게
1: 네,
0: 준비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다른데도 좀 경험하셨어요?
1: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0: 정말로?
1: 네, 저는 그냥 기독교만 쭉 갔어가지고.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사실 불교 가시는 분들도 있고.
0: 가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이거 받아오자고.
1: 아니,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이제 갔던 제 친구는 막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스님들이 네. 이제 그 친구한테 막 그 청바지라든지 아~ 이런 이제 옷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아, 나 이런 건 청바지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준다고 해도 이제 불교에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왜 없었어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0: 근데 북한 체제를 경험하고 오신 네. 분들 중에서는 네. 이게 좀 닮아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 아, 그 이제 기독교랑 네. 북한 뭔가 우상 숭배랑 이제 맞아요. 비슷하다고.
0: 왜냐하면 이게 차관을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십계명도 그렇고 네, 네. 십계명 아시죠?
1: 알아요.
0: 그리고 찬송가.
1: 네, 맞습니다.
0: 북한의 음악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음악도 그렇고 회개하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게 생활총화에서도 그렇고
1: 네.
0: 반감이 안 드셨어요.
1: 아, 그게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잘 못 느껴요.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딱히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방송에서는 그냥 찬양하고 뭐 성경 낭독하고 뭐 가끔 뭐 찬송가 듣고 하니까 뭐 딱히 못 느끼는데 이제 그 느낌을 교회 가서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받긴 했었어요. 교회 처음에 이제 딱 갔을 때
0: 네.
1: 이제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한 정권의 김일성을 어디 어느 때도 어느 장소에 임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북한에서는 사실 김일성을 믿고 항상 김일성을 예,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마디만 바꾸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바꾸면 진짜 똑같긴 하거든요.
0: 네.
1: 처음에 아, 좀 뭔가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계속 다녀보자고 다녀보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랑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란 이제 인간이랑은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에 반감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인간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아, 그냥 이제 북한이 잘못되고 그냥 하나님은 진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는.
0: 아니 라디오를 켜주신 것도 자연스럽게 켜주시고
1: 네 맞아요
0: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내려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진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1: 아 저도 조금 이제 놀랍기도 해요 네
0: 이렇게 담비에 스며들듯이
1: 네.
0: 젖어드는 은혜 이야기들을 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이 나에게 어떤 또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도에서 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허양이라는 북한어 표현 정답은 1번 거침없이입니다.
0: 거침없이 그냥 막 그냥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 그렇게 물건을 그냥 막 담으면 어떡해요. 거침없이 담으면 어떡해요.
1: 아유

0: 근데 이렇게 허양 보내주시는 분들이 우리 한뼘 차이에 많으시잖아요.
1: 그럼요. 네.
0: 허양 보내주셔야 저희도 선물도 또 받아가실 수가 있고.
1: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길게 써야 돼요. 저는 뭐 딱히 할 말 없는데. 아니, 그냥 거침없이 정답만 딱 그냥 보내도 맞아요. 돼요. 허양 보내세요.
0: 그런 네. 분들도 선물.
1: 당연히 당첨 됩니다. 그쵸? 자, 1번, 거침없이. 오히려 허양이라는 네.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더 경제적인데요?
0: 아, 근데 이 느낌은 거침없이가 더 뭔가 이렇게.
1: 아, 그렇긴 해야지. 네. 아,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으로는 허양 나가시고.
0: 아멘.
1: 예. 네. 믿음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허양 거침없이 보내주신 정답자들 가운데 저희가 당첨자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0: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거침없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당첨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또 기회는 있으니까
0: 맞아요.
1: 네, 내일 저희는 또 다른 당첨자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박기보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국방사였고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번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는 기나긴 무명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화랑에서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요.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밀레는 너무나 기뻐서 종종 찾아오는 친구에게 신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내 작품이 팔렸어. 당분간은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겠어. 정말 좋은 날이 곧 오겠지. 친구는 밀레의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해 줬는데요. 그로부터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되면 신기하게 그림이 하나둘씩 팔렸고요. 그때마다 밀레는 희망을 갖고 화가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밀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찾아와 격려해준 친구가 떠올라서 선물을 사서 집을 찾았습니다. 친구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밀레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집 거실에 들어선 밀레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팔았던 그림들이 친구네 집 거실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용한 작은 배려, 선행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조용한 선행으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일날을 떠나 이곳저곳을 이동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또다시 광야에서 도피해야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같은 경험을 한다면 허탈감에 빠져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의 배반까지 경험했으니 그 일날을 구원했던 승리의 경험은 괜한 축복이라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릴라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유대광야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며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힘든 현실에 다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14절이 시사하는 대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간 조건에서도 말입니다. 정말 다시 광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경험을 하면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돌아간 자신을 여전히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국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우리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0: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배에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 저는 그중에 중요한 게 좀 아침 같아요. 대표님 아침 좀 챙겨 드세요.
1: 와, 저도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0: 네.
1: 그렇게 아침에는 또 좀 많이 좀 조절해서 적게 먹어요.
0: 근데 간단하게.
1: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어,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하면 또 영양 가치는 있게끔.
0: 네.
1: 네, 계란도 이제 먹고, 뭐, 그 다음에 사과, 그리고 홍당무, 뭐, 이런 걸로. 오. 북한은 당근을 홍당무라 그래요. 당근이란
0: 아,
1: 말 몰라요.
0: 홍당무.
1: 네, 홍당무.
0: 네.
1: 네. 그런 것들 해서 아침에는 좀 간소하게 먹는데, 그래도 영양 가치는 아주 충분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뭐 달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채소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겁게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1: 그렇죠.
0: 식습관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내돈내산이 참 많은데 오늘 그중 하나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2: 6월 1일 왕란 한 판에 11,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달걀이에요, 대표님.
1: 네.
0: 계란. 북한에서도 계란이라고 하면 통하나요?
1: 그 계란이라고도 말하고 한국은 또 달걀 그러잖아요. 북한은 달걀 그래요. 달걀.
0: 달걀?
1: 달걀.
0: 닭알?
1: 닭알이죠. 닭알.
0: 어.
1: 예, 닭알. 닭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계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어, 한국은 어,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너무도 계란이 싸요. 인건비에 비해 보면.
0: 네. 예?
1: 근데 북한은 정말 계란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0: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1: 아, 먹긴 하죠. 먹긴 하는데.
0: 네.
1: 그런데 그게 한국은 계란 이자처럼, 어, 이자, 한파이라고 하는 게 이, 지금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잘 몰라요. 한판 할 때 북한은 계란 파는 게 보통 열알씩으로 팔아가지고 옛날 뱃집에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에 팔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나게 되면 알수로 팔아요. 열알 뭐 몇 알씩.
0: 볏집에다가.
1: 네. 아니 볏집 아니고도 어떨 때는 그래서 그릇까지 가서 알수로 뭐 20알 달라 뭐 이렇게 말하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알당 가격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키로가 아니라 알 크기 따라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아,
0: 여기도 좀 그렇긴 하죠.
1: 비싸긴 비싸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 제가 샀던 계란은 왕란인 거예요. 왕란이면.
0: 엄청 큰.
1: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듣기 좀 이제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계란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대란도 있는데 대란보다 더 큰 게 왕란이거든요.
0: 애기 주먹만 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계란도 그람수 보게 되면 평균 60g에서 이제 전후가
0: 어,
1: 돼요.
0: 그래요?
1: 60g보다 작은 거는 좀 알이 작다 그러고
0: 네.
1: 60g보다 커지면 알이 크다고 그러는데 왕란은 거의 70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란을 산 게 이자처럼 30알이 한 판인데 어, 11,000원인 거죠.
0: 그렇죠. 여기서는 한 판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30알.
1: 네. 근데 또 보게 되면 또 유정란 같은 또 그런 이제 좀 고가 이제 아주 그것도 어 뭐 약도 먹여서 키운 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알씩 넣은 것도 있고 15살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 좀 그런 건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0알이라 하더라도
0: 네.
1: 한국 계란은 너무도 맛있고 다 좋잖아요. 아, 질도 좋고.
0: 여기가 한창 유행이 있었던 게 그 계란에 네.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1: 네, 그렇죠. 맞아요.
0: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1: 네.
0: 애가 이렇게 공간 대비 정말 밀집된 곳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런 번호가 써 있어서
1: 네.
0: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그거를 좋은 번호를 일부러 막 맞춰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1: 네.
0: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달걀을 드셨던 거는 직접 사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아, 닭을 키우셨나요?
1: 아니죠. 우린 키우지 않고
0: 네.
1: 도시다 보니까 키우지 않고 저는 평양에 살 때도 닭을 키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아파트 평양에서도 이제 계란을 먹고 싶어서 어떤 집들은 베란다에 키우다가 닭에다가 도망칠까 봐 끈을 맸잖아요. 그 씩 날았다가 끈이 맨 상태로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버덕버덕거리는 것들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은 계란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반찬에만 계란을 놔주면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이게 목이 막 꼬르륵꼬르륵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또 이제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0: 네, 평양에서.
1: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하고
0: 네.
1: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건강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0: 네.
1: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계란 가지고 또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계란에다가 약초를 먹여서

0: 약달걀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한테 이제 올라가는 계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조 계란 이렇게 했는데 그 계란을 하고 제가 감사,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공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1: 네.
0: 근데 그때 이제 그 계란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운공 목장이라고 특수 목장이 있어요. 진짜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죠, 그때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먹던 계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은 계란 먹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샀던 계란이 서른 날 사는 게 11,000원이면
1: 네.
0: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란 산다는 게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일해도 그 계란을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열알 구매하는 거, 열알 산다 하더라도 석 달 일해야 될 정도로 노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그리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열알에 석 달이면은 거의 뭐 열을 일해야 한 알.
0: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 시간 일하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이자처럼 서른 알을, 서른 알짜리 있잖아요. 서른 알을 이자처럼 그 산다 치면 거의 이제 석 달 일해야 되는 값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가지고는 열알밖에 못 사요. 북한에서 현재 지금 월급 탄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 사는 계란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1: 이게 뭐 밥을 사고 나서 뭐 주거비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전히
0: 아, 그게 뭐냐면 네. 북한은 원래 그전에는 배급소에서 쌀을 주고 신호품 상점이 있어요. 신호품 상점에서는 매 가정에 한해서 계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때는 국정가격이라는 게 싼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
1: 네.
0: 지금 국가가 그런 공급해 주는 게 파괴되다 보니까
1: 네.
0: 개인들이 계란을 이제 닭을 키워서 난 계란을 팔다 보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계란 사 먹으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열알밖에 못 사 먹는 정도가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이자처럼 한 시간 일해서 서른 알 샀잖아요.
1: 네.
0: 그걸 사려면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하는 월급 가지고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1: 근데 그것도 네. 한 판 그 제일 큰 왕란을 사신 거잖아요.
0: 왕란, 네, 그렇죠. 맞아요.
1: 저는 사실 네. 이게 계란을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일 싼
0: 네.
1: 이게 할인할 때 가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한 5, 6천 원 정도
0: 그러니까 일반 알을
1: 네, 네. 하는 거를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0: 네.
1: 근데 이것도 참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5, 6천 원 하는 거를 11,000 원짜리를 살 수 있는
0: 네. 그러니까
1: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살 수 있는
0: 자기 선택이 그러니까 계란면에 가게 되면 종류가 제가 한번 세반 적이 있었어요. 거의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마트 그 큰 매장이 있는데 그 계란 매장이 엄청 공간이 커요. 거기다 계란만 쌓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게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것도 거기 맞춰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 먹게 되어 있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왕란을 고집은 해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는 이제 노란자도 있지만은
1: 네.
0: 노란자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근데 흰자 있잖아요. 흰자에 이 단백이라는 게 이제 흰자에 많거든요. 근데 그 단백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란은 그래도 큰 거 사야 좀 속에서 변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시간 일해도 한 시간 뭐 보다 더 적게 일해도 이제 서른 날 큰 네. 계란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북한에서 국동방송 들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얼마지?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 네.
0: 살 수 있는 계란을 북한은 석 달을 일해야만 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1: 아, 참 이게 계란이 저희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말씀하신 네. 단백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장되게 먹는 친구들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판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계란을 한국 와서도 몸무게가 벌써 이제는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도 네. 하고 하는데도. 몸무게가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란도 많이 지금 조절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서 두 알 정도는 먹어요. 그래도.
1: 하루에 두 알.
0: 아침에도 후라이해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보고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긴 한데 보통 몸은 그저 두 판 정도를 사서 먹다시피 하죠. 그러면 한 두 시간 일해가지고
1: 네.
0: 거의 60알 사 먹는 셈 되죠. 한 달에. 네. 근데 우리 가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다 보면 집 가족도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은 한국은 너무 흔하니까.

0: 아, 그쵸. 먹을 게 많으니까.
1: 맞아요.
0: 어쩔 때는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 달에 가서는 또 조금 적게 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 거의 뭐 냉장고에 무조건적으로 구비해두는 식품 중에 하나.
0: 예,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대학 시험 치러 가야 될 때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만 주던 계란 후라이를, 계란 그 북한은 계란 그 기름으로 튀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1: 네.
0: 여기서는 계란을 그 후라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란 부치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세요. 계란 부칠 때 그 냄새가.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배부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어릴 때 이제 자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계란 반찬 막 하잖아요. 아. 아침 밥 시간 준비하면서.
1: 네. 그러니까
0: 밥상 딱 차리지만 아버지한테만 계란 반찬 가고 우리한테는 안 주니까 그 계속 눈이 가곤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치러 가게 되기 전에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은 저한테 계란을 헤매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게 지금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때부터 눈 떠야 되겠는데 뜨지마자 눈 감고는 아, 엄청 큰 담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때 어머니가 형한테만 그거 해줄 때 진짜 그때는 막 눈물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1: 네.
0: 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따려주는 것도 그때는 막 엄마가 야속했고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 갈 때 전자 네. 먹은 걸 우리 동생이 그때 엄청나게 저하고 막 형만 뭐 자식이냐고 하는 식으로.
1: 동생분은 대학 가실 때 안 해주셨어요?
0: 그 대학 갈 때 그 다음에 해줬죠.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대학 갈 때는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같으면 저도 먹고 다 같이 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1: 그쵸.
0: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때는 뭐 눈 감고 뜨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때는 막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때.
1: 참 이게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도 남과 북의 차이가 술술술 계속해서 다 나누지 못한 이런 간극이 있잖아요.
0: 아, 정말 한국은 계란이 너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비하면 너무 싸잖아요. 뭐 한 시간 일해가지고 서른알 쌀 정도 되면 뭐 네. 너무도 싼 거죠.
1: 최저로 한 시간 일해서 최저로 서른알을 사고
0: 되는 거죠.
1: 우리 대표님만 해도 벌써 몇 알, 100알이 넘죠. 한 시간.
0: 글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저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같은 우리 한반도인데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차이가 심한 거예요.
1: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북의 간극을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45편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1: 아멘.
0: 아멘. 예. 참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 섬기는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흔한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좀 봅니다.
1: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아들의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척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북녘땅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란에 대해서 우리의 식료품의 거의 뭐 필수품과도 같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0: 네.
1: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묵상한 이 말씀에 붙들면서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 돈 내 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깨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무교생들, 방학생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하고 그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생방송에서 그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딩동댕 선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도전 두 글자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에요 긴 사연은 또 100원인데 도전 단 두 글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도전 보내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러분께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상대방이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학교 종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딩동댕인 거예요. 상대방이 여보세요 했는데 제가 예수 사랑, 그러면 상대방이 하심은, 이렇게 이어서 그냥 부르시면은 선물인 겁니다. 쉽죠? 자, 근데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가 갈지 그거는 몰라요. 자, 도전 찬양. 찬송가가 나올지 복음성가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그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눈에 띄는, 여기서 예, 일단은 제가 누구를 골라야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맞춰야 이어가야 선물입니다. 이어가야 선물이에요. 자, 아주 빠른 문자 일단은 빠르게

0: 나왔어요. 자,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1390번님께 1390번님께 바로 제가 찬양 부릅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저 높은
1: 곳을 향하여
0: 거기까지요?
1: 날마다 나아갑니다.
0: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예, 운전 중입니다, 지금.
0: 정차 됩니까? 정차?
1: 정차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0: 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 말씀을 예. 안 하시길래 처음에는 전화가 연결 안 되는 줄 아는 안전 운전하시고요.
1: 예, 예.
0: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자, 우리가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390번님 아, 통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1390번님은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게요. 그리고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차하기 힘든 분은 도전하지 마세요. 예,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곡이 날아갔어요, 하나. 다른 곡으로 해야 되네, 또. 자, 다른 분. 통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도전을 좀 해주십시오. 통화를 할 수 있는 분. 자, 이번에 다른 분.
2: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
2: 아니에요.
0: 예수로 나.
2: 예,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불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0: 할렐루야
2: 아멘.
0: 자, 근데 꼭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운전은 아니시죠?
2: 아니, 괜찮아요.
0: 괜찮아요?
2: 네, 아닙니다. 네.
0: 옆에 조수석이 있어요?
2: 아니 누군가 없어요.
0: 없어요?
2: 네.
0: 어디 계세요
2: 네,
0: 지금?
2: 출석분이라 그래요.
0: 어, 어디세요 지금?
2: 네요 지금. 집 앞에서 공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아, 공원에서 지금 산책 중이시구나.
2: 네네네.
0: 어디 공원이세요? 아, 어느 지역이세요?
2: 저기 평택 지재역이 지재동이에요.
0: 평택.
2: 아, 지재동.
0: 기계, 무슨 동이요?
2: 지재동.
0: 기재동, 평택 기재동. 네네. 기재동 네네. 공원에서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시면서 네? 극동방송을.
2: 네, 너무 새끼가 너무 애청자라.
0: 어.
2: 아, 늘 뭔가를 해보니까. 거기를 뭔가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계속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0: 예.
2: 아, 추천할 만한 사람 넣고 해서
0: 네.
2: 늘 그냥 열심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 8898번님 같은 분 한번 전화 연결 제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잘 됐네.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전화 연결 해보고 싶어서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나 누구 네. 어디 교회 섬기는 누구다?
2: 네, 저는 평택 동산교회 섬기는 김은혜 권사라고 합니다.
0: 평택 동산교회요?
2: 네네.
0: 평택 동산교회 김은혜
2: 권사요.
0: 권사님.
2: 네.
0: 이름이 참 은혜롭네요, 권사님. 본명이 있습니까?
2: 네, 본명입니다. 저희 이게... 친정 어머님이 예. 아 괜찮은가요? 저희 예. 친정 어머님이 그 저를 가져오셨을 때 제가 막내인데
0: 네네.
2: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0: 어.
2: 그래서 그때는 성별 구별이 안 되니까
0: 예예.
2: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은혜라고 짓겠다고 어. 하셨대요.
0: 예.
2: 제 이름이 은혜입니다.
0: 그렇구나. 한참 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2: 네네.
0: 아마 첫 번째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우리 권사님 첫 번째.
2: 아 근데 너무 꿈만 같아서 이게
0: 꿈만 같아요 전화 연결된 네. 게. 자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네. 기억나는 선물.
2: 아 기억나는 선물은 되게 많지만
0: 네.
2: 그냥 피디님 목소리하고 통화하는 게 선물인 것 같은데.
0: 아
2: 제가
0: 어유 감사합니다.
2: 유튜브 들어가서 막 얼굴도 막 찾아보고 일부러.
0: 아, 그랬어요.
2: 저희 남편이랑 둘이 아, 역시 우리가 목소리 비슷한 거고 너무 좀

0: 아깝다 막 이래가지고.
1: 아유, 그래요?
0: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해요. 또 이렇게 잘 맞아주셔서. 그래도 네. 드려야죠, 제가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그러시면 꼭 주시겠다면, 그냥 나, 그 뭐지?
1: 네.
0: 그, 유산균 있었어요.
1: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네.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혼자 있어요? 남편은 옆에 안 계십니까?
0: 남편이 일하러 갔죠.
1: 남편 일하러 갔고, 남편도 애청자신가 봐요.
0: 제가 처음엔 저만 들었는데요. 남편이 제 차를 타다가 네.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듣고 가니까
1: 예, 예.
0: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오늘 목동 방송인데 자기가 당신도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1: 예.
0: 그 뒤부터는 뭐 저보다 더 열심히 듣고
1: 열렬 애청자로. 야.
0: 네네네.
1: 자,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혹시 남편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에게 그냥... 사랑의 메시지 뿅 한번 날려주십시오.
0: 네. 저희 남편
1: 뭐라고 불러요? 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 뭐라고 네, 부릅니까?
0: 저는 그냥 여보 자기야 이렇게
1: 여보 부르는데, 하면서 여보한테 지금 네. 한번 하세요.
0: 여보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와. 여보 사랑합니다.
1: 와 우리 권사님 남편을 진짜 엄청 사랑하나 봐.
0: 아 남편은 와. 제가 네. 저 어찌됐든 너무 저때 신앙생활을
1: 예.
0: 늦게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1: 남편이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1: 예.
0: 하여간 저한테 너무 부족한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배필을
1: 예.
0: 하나님 만나 계신 것 같아요.
1: 이야 남편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정말 너무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예 정말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걱정 방송
1: 예 네.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네. 예수로 나의
0: 예 구주 삼고 생명과 아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1: 감사합니다 권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요.

0: 문용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른 분 연결하기 위해서 1절만 들었어요. 3시 12분 지나고 있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오늘 도전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도전이라는 문자를 받고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딩동댕 좋은 선물 받습니다. 방학생이고 무교생이고 뭐 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도전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여기서 바로 생방송 중에 이 전화번호가 제 앞에는 뜨거든요. 그 전화로 바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자, 그 중에서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제가 또 부를지.
1: 네, 안녕하세요.
0: 마음
1: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0: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축하드립니다. 자,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0: 예.
1: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0: 저 처음 걸었는데.
1: 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있거든요.
0: 예. 그렇죠.
1: 근데 전화.
0: 예.
1: 근데 전화를.
0: 네.
1: 전화를 거시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0: 제가 전화 걸었어요, 제가.
1: 예, 그러니까요.
0: 예, 그렇죠. 그냥 지금 네네. 문자 보고 제가 바로 네.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그러셨구나. 예,
0: 빨리 받으신 아,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옆에 라디오는 꺼주시고.
1: 라디오는 지금 휴대폰으로.
0: 아, 휴대폰으로? 예, 휴대폰으로 네.
1: 휴대폰
0: 업로드 꺼 주시고. 아니요, 이제 예, 그냥 옆이 지금 안 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또 끄다가 또 통화도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1: 네.
0: 울산이시죠?
1: 네네.
0: 울산이라고 지금.
1: 네네네.
0: 네.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울산에 소형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전도자로 사역하다가 지금 평신도로 소형교회, 울산 서현교회.
0: 서현교회?
1: 네네.
0: 울산 서현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1: 아니 전도사는 다른 곳에서 하다가
0: 예.
1: 평신도 사역하고 있어요.
0: 아 다른 데서 전도사님 하시다가 지금 울산 서현교회는 평신도로 오셨다고요?
1: 네네네.
0: 그래요. 평신도
1: 나이가
0: 그럼,
1: 좀 있어서.
0: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평신도로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1: 네네네
0: 계시는군요.
1: 네네.
0: 집사님 권사님.
1: 네네.
0: 둘 중에
1: 집사로
0: 집사님.
1: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네. 평신도 사역하고
0: 예.
1: 있어요.
0: 성함도
1: 이서연입니다.
0: 이서연.
1: 서현.
0: 이서현 집사님이 서현교회를 다니시네요?
1: 네, 서현이고요.
0: 예.
1: 서현이고요.
0: 아, 이서현 집사님.
1: 네네네.
0: 어떻게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어, 좀 됐죠. 됐고, 제가 일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평일에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영접시키고. 이 방송을 계속 같이 듣고.
0: 어. 네. 어르신들에게 이 방송을 듣게 하는군요.
1: 오래됐죠. 예예예. 예, 예.
0: 야.
1: 같이 듣고
0: 예.
1: 또 이제 복음 전하고.
0: 네.
1: 또 오전에는 오전 오후로 하는데 오전에는 이제 울산 극동방송.
0: 네네.
1: 소망의 기도 그거 계속 같이
0: 어,
1: 들으면서 기도해드리고
0: 네네.
1: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0: 야.
1: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지금도 전도자로 살고 계시는군요.
1: 계속 예, 계속 그렇죠. 뭐.
0: 지금도 옆에 어르신들 계세요 그러면요?
1: 어르신 계시는데 지금 대상자는 주무시고 있고 운동을 산책을 해요.
0: 아.
1: 그러면은 이제 운동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면
0: 네네.
1: 두 바퀴 이제 공원을 좀 돌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0: 그렇구나.
1: 제가 이어폰으로 안 듣고
0: 예, 예.
1: 들려드리는 거죠.
0: 오케이. 아까 대상자라는 분은 전도 대상자 말씀이신 거예요?
1: 어, 제가 일하는 요양 대상자죠.
0: 아, 그 대상자.
1: 예, 예.
0: 거기에 이제 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믿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안 믿는 분?
1: 안 믿고 계셔요.
0: 어, 안 믿는 분들도.
1: 근데 계속 이제 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0: 네네.
1: 어,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이렇게 전도를 앞에서 목사님하고 하시거든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분 이제 이렇게 만나면 화요일마다 이제 만나면은
0: 네네. 예.
1: 저번에도 영접시키고.
0: 예.
1: 어, 또 아. 기도해드리고
0: 예.
1: 계속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0: 와 아우
1: 그렇게 하고 있고
0: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극동 방송을 정말 그분들에게
1: 당연히.
0: 정말 많이 들려주시고 전도의
1: 네.
0: 도구로 잘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 네 계속
0: 오늘
1: 그렇게
0: 예,
1: 하고 있어요.
0: 우리 이서연 집사님 네. 앞으로 계속 애청해주시고 우리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선물
0: 오늘 찬양 잘 맞춰주셨는데.
1: 저희 어머니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0: 죄송한데 저희가 게장이 지금 잠깐 중단돼가지고.
1: 아 떨어졌구나.
0: 네.
1: 아 그러면은 아, 아무거나 기억이
0: 아무거나.
1: 안 나네 갑자기.
0: 자 간장게장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유산균.
1: 유산균.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유산균
1: 네.
0: 선물로
1: 아,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0: 계속 애청해 주시고
1: 네.
0: 울산에 있는 그 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극동방송 네. 잘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꼭 네. 만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1: 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마음 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0: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문자창을 보고 있다가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직접 전화를 제가 드립니다. 직접 전화를 드려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딩동댕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에게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겁니다. 자, 누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누구누구인지 몰라요. 막 도전이라고 지금 엄청 문자가 와 있는데 그냥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할지.
1: 여보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0: 할렐루야. 아, 이거 좀 방학생한테 하긴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쉬웠는데, 너무 쉬웠어.
1: 아, 너무 쉬웠죠? 감사해요.
0: 쉬었죠? 예.
1: 네.
0: 자, 우리 2021번님. 본인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군 현리에 예. 그 군인 병사들을 전도하는 사역하고 있는 맹호 교회 다니는 박인영입니다.
0: 와. 와, 맹호 교회.
1: 너무 좋아요.
0: 맹호 교회 박
1: 네, 맹호 교회.
0: 예, 박인영 님.
1: 네.
0: 박인영 님.
1: 어, 와, 너무 좋다.
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혹시 장교나 부사관이십니까?
1: 저는 부사관 가족이고요.
0: 예.
1: 여기에 교회가 꽤 몇십 년 오래됐는데
0: 예, 예.
1: 그 군복무를 하러 오는 젊은 청년들을
0: 예.
1: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0: 예.
1: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0: 야,
1: 지금 막 굉장히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0: 야, 그러니까 남편분이 부사관이시군요.
1: 네, 맞아요.
0: 오, 그럼 그 부대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1: 저희 부대 밖에 지금 군인 아파트가 있고요.
0: 네.
1: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들은 부대 안에 있고
0: 네.
1: 저희는 좀 사단 규모의 큰 교회라서
0: 네네.
1: 그 부대가 여러 군데 있는 현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0: 오,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니면 밖에
1: 부대 있는 안에도 거? 있고 밖에도
0: 있습니다. 밖에도 있고 맹호 교회가?
1: 네. 네.
0: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가?
1: 맞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아,
0: 저도 사실은 군교회를 좀 다녀봤어요.
1: 아, 네.
0: 근데 그 군교회 군가족으로 그 영내에 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 맞아요. 군대 안에서는 한 가정이
0: 예.
1: 있는 교회도 있고 두 가정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0: 네.
1: 저희 교회는 정말 전통이 오래돼서
0: 네.
1: 20대 때부터 이렇게 병사들을 사역하려고
0: 네네.
1: 들어오시는 그 군인 가족분들이 지금 80대가 되신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0: 와, 아니 근데 신기한 게
1: 네.
0: 아,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실로암으로 했거든요.
1: 아, 네.
0: 군교회에서 어떻게 또 실로암이 걸리네요.
1: 난리 나요. 군교에서 실로암 나오면 난리
0: 그러니까요.
1: 납니다.
0: 와, 거기에서 이제 우리
1: 네.
0: 정말 그 우리 장병들
1: 응? 네.
0: 거쳐가는 장병들에게 잘 해주면서 이제 교회
1: 네.
0: 집사님이신 거잖아요. 우리 박인영
1: 네,
0: 집사님. 그렇죠?
1: 네.
0: 이야, 이 진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라에도 전화 연결되는 사람들 보면은 나
1: 네.
0: 교회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 갔었어요. 그때 뭐 세례받았어요.
1: 네.
0: 이런 사람들도 꼭 있어요.
1: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작년인가 재작년 데이터이긴 한데
0: 네네.
1: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색하긴 하는데
0: 네.

0: 청년들이 군교회에서 뭐 이렇게 외박이나 이런 걸 타려고 이제 교회를 오기도 하는데 예. 그게 사회로 나와서 교회로 또 이렇게 사회로 뻗어가는 인원은 5%라고 했나 굉장히 그러니까요. 적다고 하더라고요.
1: 예, 그래도 제가 네. 전화 연결을 해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든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0: 맞아요. 희망이 있어요. 한 영혼 보고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1: 지금은 안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옛날에 네. 꼭 다녀 문턱이라도 가봤던 사람들은 다시 인도하기가 쉬워요.
0: 네. 아유 감사해요.
1: 박인영 집사님은 목소리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진짜 네. 일꾼이고 똑순이로 사역하실 것 같아.
0: 목소리만 큽니다.
1: 와 교회에서 진짜 아주 진짜 정말 활동을 잘하실 것 같고
0: 아유
1: 우리 장병들이 잘 따르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선생님도 하고 계시나요?
0: 그거는 아직 조금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해야 할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냥 이렇게 어른들 따라서 여전도 일을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옛날부터
1: 네.
0: 막
1: 네네.
0: 그 뭐 어떻게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밖에다가 이렇게 소질 걸고 밥을 다 해서 먹이시고 그랬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 여전도에 그 밥팀으로 맹호교회가 간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병사들이 그 따뜻한 밥을 먹는 거에서 아마 예. 어머니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1: 할렐루야네요. 와 네, 말씀도 네. 잘하시고 자 우리 박인영 집사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또 불러드릴까요?
0: 네 한 번만요.
1: 자 소곱창 유산균 네. 김 세트
0: 소곱창 주세요.
1: 소곱창 알겠습니다. 네. 소곱창 오늘 깜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
0: 아, 저 지금 너무 떨렸어요.
1: 그래 좀 애청자로 좀 듣고 계시는 분 같은데 어디
0: 네.
1: 거기 교회에서 그 군 내에서도 어떻게 라디오를 들으시나 봐요.
0: 저기 여기에서 예. 저녁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뭐 택시 드라이버도 하시고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교회 가면 박인영 방송 탔다고 막 많이 말씀하시고
1: 경기도 가평 맹우교회
0: 네,
1: 박인영
0: 교회.
1: 집사님 아는 분 예
0: 네.
1: 반가움에 메시지 좀 날려주시고
0: 네. 고맙습니다.
1: 방송 탔다고 네 주일날 꼭 아는 체 좀 해주시고 너무
0: 네.
1: 감사하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극동방송 3개라 많이
0: 네.
1: 알려주시고 전도
0: 네,
1: 대상자들 있으면 많이 요청해 주시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어두운
0: 밤에
1: 캄캄한 자, 이 노래 실로 많이 부르십시오. 맹호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실로암 김인식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우, 맹호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제가 실로암을 했어요. 딱 맞았습니다. 와, 우리 아들 맹호 부대 있어요. 우리 0829번님 막 이런 분도 있고. 야, 자,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무작정 전화를 겁니다. 앞에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분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혹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0: 쓰고 옆에 방학 무교라고 좀 써주십시오.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맞춰보고 싶다. 나 옛날에 교회 좀 다녀왔어. 내가 맞출 수 있어 하시는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하면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좀 써주시면은 예 제가 거의 전화를 드리니까요. 자, 그 방학생들도 기다리면서 자, 아, 너무 많아서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될까. 자, 이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9635번님.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할까? 받자마자 제가 찬양 불러요.
1: 여보세요.
0: 슬픈 마음.
1: 못 들었습니다.
0: 슬픈 마음.
1: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아니. 갑자기 생각이
0: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정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연결되면은 막 머릿속이 하얘지죠.
1: 네 그러네요. 아까 열심히 따라 부르고 왔는데.
0: 네,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제 본명은 안 하고요.
0: 예.
1: 시흥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네. 이요르 닉네임으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시흥동산교회.
1: 네네. 언제... 아까는 평택 안산동산교회 나오던 것 같은데.
0: 예, 그렇죠.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시흥에 계시는.
1: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된 시흥동산교회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9635번님?
1: 엄청 오래 전부터 들었고요. 예. 아까... 나왔던 은혜권사님처럼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0: 네.
1: 너무 좋아해서
0: 나는 언제나 전화 연결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오늘 탁 됐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수백 명 가운데서 그냥 네네. 제가 딱 그냥 했는데 딱 됐어요.
1: 제가 오늘은 격하게 도전입니다.
0: 여러 번 보냈어요?
1: 네.
0: 그랬구나. 저는 몰랐네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이분 한번 할까 했는데 자, 우리 9635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네?
0: 어떤 선물?
1: 선물도 주세요. 저 어떤 선물 있는지 잘 모르는데.
0: 아, 애청자시라면서 모르세요?
1: 아니요. 예, 네? 아니 그래도 헷갈리네요. 뭐 액세서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긴
0: 그러니까
1: 하던데.
0: 별거 다 있는데. 자, 소곱창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유산균.
0: 오늘 유산균 잘 되네요.
1: 네.
0: 극동방송은 오래전부터 들으셨다고요?
1: 거의 네 되게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계속 이게 고정 채널로 듣고 있었고요.
0: 예예. 예.
1: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손녀가 있는데 손녀 예. 앞으로 전파 선교도 하고 있고요.
0: 오.
1: 네. 네. 그래서
0: 극동방송 들으면서 뭐가 네. 제일 좋으세요?
1: 늘상 이렇게 어떤 날은 이제 많은 날 중에 제 이렇게 마음을 되게 와닿게 하는 말씀이라던가 네네. 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간증들 들으면서 네. 기도하게 되고
0: 예예
1: 올해 한참 전에 들었던 건데 그 내가 계획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구절을
0: 네네.
1: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좋았고 네. 매번 은혜 받고 있어요.
0: 특히 이제 말씀으로 메시지로 많이 은혜를 받고 계시고 위로 받고 네네. 힘을 얻으시는구나.
1: 네네네. 예. 큐티하면서도 한번 해볼까 내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매일 큐티하면서.
0: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9635번님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극동방송 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잘 사용해 주십시오.
1: 시흥동산교회 예. 기도해 주세요. 저희 목사님 최고입니다.
0: 목사님 뭐라고요?
1: 목사님 최고라고요.
0: 아 목사님 최고라고.
1: 쏙쏙 들어와서요.
0: 아 목사님 자랑 좀 해보세요. 성함 얘기하면서.
1: 담임 목사님 김혁수 목사님이시고요.
0: 예예. 예.

0: 안산 동상교회에서 분립돼서 오셨고요. 지금 매주 설교가 은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네네.
0: 근데 매주 설교가 너무 은혜되고요.
1: 네네.
0: 저희 가족들이, 저희 이렇게 제 밑으로 딸들이 있는데, 이제 네. 신앙생활을 잘 못했었어요. 늘 헤매고만 다니고, 시간은 길게 했지만, 근데 거기 시흥동산에서 안착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딸의 가정이나 저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1: 네.
0: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셔도 저희 목사님
1: 와.
0: 못 이기실 거예요.
1: 진짜 목사님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예.
0: 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성도가 오고 있고요.
1: 예, 예.
0: 우리가 교회를 좀 밀어서
1: 예.
0: 이렇게 옆으로 벽을 밀어서 넓히자고 할 정도로 성도가 예. 매주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1: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도전해주셔서 감사하고
0: 너무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슬픈
0: 마음 있는 사람
1: 예수 이름 믿으면 자 고맙습니다.

0: 더 라이트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이었죠. 3시 35분입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앞부분 살짝 찬양합니다. 살짝 찬양해서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방학생들 한번 보내라고 했는데 왔네요. 방학생들도 지금 도전을 했습니다. 자,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 우리 방학생 맞춰야 되는데.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후 소리.
0: 이 중요한 시기에. 아, 통화 중. 다시 한번요. 7948번님 제가 지금 전화하는데.
1: 고객이 통화 중이었.
0: 아, 통화 중. 아쉽습니다. 다른 방학생. 다른 방학생.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 아니에요.
0: 지금 3년 방학생인데 도전하셨네요?
1: 아, 네네.
0: 3년 방학 본인 맞죠?
1: 네네.
0: 그렇죠. 3년 정도면은 예수 사랑하신 분은 아시죠? 그렇죠?
1: 네네.
0: 어느 지역이십니까?
1: 여기 전남 무안입니다.
0: 전남 무안.
1: 네.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극동방송은 제가 2018년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들었어요.
0: 교회 다니면서?
1: 네.
0: 2018년부터 한 7, 8년을 네. 그럼 아니지. 한 5년 정도?
1: 네네.
0: 5년 정도 다니면서 듣게 되셨고, 5년 다니다가 이제 3년 방학했네요?
1: 네네.
0: 방학 중에도 계속 지금 듣고는 계시는군요?
1: 네, 제가 항상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0: 네네.
1: 자가용이나 1톤 트럭에 항상 들고 다녀요.
0: 들고 다녀요. 무안에서 그럼 네. 농사 지세요, 지금?
1: 네네.
0: 목포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구나.
1: 네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3년 방학은 5년 다니다가 좀 바쁘셔서 지금 방학 중이세요?
1: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조금 이런.

0: 관계 때문에.
1: 아, 관계 때문에.
0: 네네.
1: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도전을 해주셨는데.
0: 네.
1: 진짜 도전. 하나님께 도전. 교회에게 도전. 응? 가보는 거. 네. 한번 도전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도전이라는 네.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0: 네네.
1: 하나님께서 좀 전에 그분은 통화 중이었고. 들었죠?
0: 네.
1: 2656번님을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신 거예요.
0: 네네.
1: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손짓하고 계시니까 혹시 네.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0: 네.
1: 목포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네.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서 또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0: 네.
1: 아니면 다시 그 교회를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1대1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네.
1: 예? 알겠죠?
0: 네네.
1: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고 예수 사랑하심은 연결했으니까요. 선물 네.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아까 제가 불렀던 선물 중에서.
0: 저는 유산균 하겠습니다.
1: 유산균 오늘 유산균. 아유 유산균으로 네. 잘 되네. 자 유산균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0: 네네.
1: 이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들으시죠? 전화 연결하는 것도.
0: 네네.
1: 전화 연결 들으면서 나도 한번 저 전화 연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0: 항상 하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
1: 용기가 안 나서 네, 오늘 도전 잘 해주셨어요.
0: 네. 네.
1: 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0: 네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어요.
0: 네, 학생님.
1: 자, 우리 전남 무안에 계시는 2656번님.
0: 네.
1: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 드려서 네.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해요.
0: 네. 네.
1: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곡 많이 불렀었나요? 5년 동안 교회 다니실 때?
0: 네네.
1: 이 후렴구 가사 아시죠?
0: 네.
1: 날 사랑하심.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2656번님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예, 하나님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알겠죠? 예.
0: 네.
1: 그래요. 자, 저희가 전화 드리겠고요. 저희가 네.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 거기로 네. 주소를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0: 네, 자, 감사합니다.
1: 예수 사랑.

0: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시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통화만 제가 더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통화만 더 해볼게요. 자,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그냥 묻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해서 앞부분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학생들이 또 도전을 하셔서 자, 한 분 더 방학생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78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다른 분에게 바로 넘어가요.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0: 아, 이분 아까 통화 중인 그분인 것 같은데. 와, 오늘따라 길게 통화하시네요. 자, 또 다른 분. 자, 마지막에 통화하겠습니다.
2: 네, 여보세요.
0: 참. 참아. 자, 라디오 꺼주시고요. 참아름. 운전 중이십니까?
2: 네.
0: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아유, 안타깝네요. 운전 중이시고 못 맞추셔가지고. 자, 다른 분.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7675번님.
3: 예, 안녕.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7675번님 운전 중 아니시죠?
1: 예, 한 시간 전부터 차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0: 주차시켜놓고 오늘 전화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혹시?
1: 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해주실 걸로 믿고.
0: 방학생 맞아요?
1: 제가 하나님께 그 아주 좋은 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예. 있었는데 20년 동안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20년 방학인데 오늘 예. 꼭 전화 연결이 되고 싶으셨군요.
1: 그 전에도 계속 방송은 듣거든요, 새끼라를.
0: 예예.
1: 계속 도전 문자를 보내, 아니, 방학 문자를 보낼까 하는 망설임을 많이 하고 못했죠.
0: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새싹 문자로 보내셨어요.
1: 예예.
0: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675번님 선택하셨고 딱 예. 준비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통화가 됐네요.
1: 그렇지 않아도 예. 두 분 전화 안 받으시고 한 분 운전 예. 중이라 혹 나한테까지 오나 했는데 왔습니다.
0: 자, 우리 7675번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1: 예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그 간절한 예.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675번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시는 거 보니까 2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자, 우리 예. 선물 뭐 드릴까요, 7675번님?
1: 제가 항상 생각했던 선물이 소곱창입니다.
0: 소곱창 알겠습니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1: 네,
0: 지역이세요?
1: 전주입니다.
0: 전주세요.
1: 예.
0: 자, 우리 7675님 이번 주에 꼭 도전해서 하나님께
1: 예.
0: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1: 예.
0: 가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전주에 있는 좋은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자, 참 아름다워라 이 마지막 곡 전하면서 오늘 도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 전화를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다음번에 또 김인수가 또 도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6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네 소떼도 잘 돌봐라. 재물은 오래가지 않고 면류관은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다. 풀을 베면 다시 싹이 나니 언덕 여기저기에서 꼴을 얻을 수 있다. 양떼는 옷 지을 털을 주고 염소떼는 밭을 살만한 돈을 준다. 염소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가족, 너의 여종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것이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과 싸운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흠 없이 행동하는 가난뱅이가 행실이 비뚤어진 부자보다 낫다.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신의 함정에 빠질 것이나 흠 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명철이 지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살핀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모조리 피해 도망간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요 굶주린 곰과 같다. 무식한 통치자는 압제만 일삼지만 부정한 소득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살인자는 죽을 때까지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에서 보호받으나 그 행실이 비뚤어진 자는 졸지에 망한다. 자기 논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많겠지만 공상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저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편애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 구두쇠는 부자 되기에 정신이 없어서 가난이 자기를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한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고

가르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지만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고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배로 받을 것이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지만 악인이 망하면 의인은 번창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악인이 권력을 휘두르면 백성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만 장녀와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당진한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거만한 자는 도시의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미련한 자는 길길이 날뛰며 비웃고 잠잠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노린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타락한다.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신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아들을 징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네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네 영혼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로만 하면 종은 절대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종이 어리다고 곱게 다루면 나중에는 자식인 양 행동할 것이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만약 내가 도둑을 돕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꼴이 될 것이며 법정에서 선서를 하여도 증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를 만나 아첨하고자 하나 공정한 판결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로운 자들은 부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실이 바른 자를 미워한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네가 알면 말해다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너는 종을 주인에게 고자질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네가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77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77편은 참 어려운 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인이 낙심하고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노력하면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목표가 자꾸만 멀리 도망가면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쉽게 쓰여진 시에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육첩방은 다다미가 여섯 개 있는 방이에요. 다다미가 폭이 90cm, 길이가 한 180cm 됩니다. 그것을

여섯 개 깔아놓은 방이 다다미 방인데 그게 육첩방, 조그만 방, 검소하고 가난한 집을 일컫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을 결코 쉽게 썼을 까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시가 잘 써졌어. 그래서 그것을 들고 읽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다. 나는 시인으로서 시를 이렇게 금방 썼는데 인생살이하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먹고 살기가 그와 같이 팍팍하고 괴로운데 내가 이 시인의 직업으로 너무 쉽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렵게 썼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77편을 어렵게 읽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내 음성,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내 음성으로 두 번 부르짖고 두 번 반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귀를 기울이신다. 이것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는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소나무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되죠. 안 되지만 이제 예컨대 처음부터 작은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야지 굵은 소나무 붙잡으면 절대 안 뽑힙니다. 삽으로 파도 뽑기 어려운데 그거 기도해서 잡아당겨서 뽑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 한 그루 뽑으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배우고 들었는데 소나무를 몇 그루 뽑았는데 응답이 안 돼.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듣고 그것을 또한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는데 크리스찬이 우울증 걸렸다고 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시편 2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은 이 시인이 우울증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는데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저,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어떠한 말도 나에게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야죠.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기쁨이 생겨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낙심이 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우울증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프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하다. 이건 실연한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무슨 재벌이 있어요? 우리가 권력자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하죠. 오직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상하다,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거 심각한 병이죠. 심각한 병.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불면증도 겹쳤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우울증과 불면증 걸렸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욥이 잠이 오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픈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 말씀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 말씀들을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그 우리가 이 시인이 탄식 가운데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는데 이것을 오늘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속해 주실 것을 그야말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정말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슬픈 중에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로 그냥 떠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이 시인이 그냥 죽으나 사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옛날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더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10절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여기 해라는 것은 날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횟수, 연수를 말하는데 그냥 날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날들 곧 야훼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슬픔이 없고 평화가 가득한 그때를 기억한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시인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의지했는데 마음이 지금 우울증과 불면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신이란 하나님이여 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반복하고 그 마음에 주를 놓지 않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참담한 상황에 처하고 삶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질병에 놓였을지라도 믿음의 정신줄을 놓아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정신줄을 붙잡는 이 세상에 치매나 온갖 것 같은 위험한 병들이 있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험악한 일이 다가와도 이 밧줄을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휩쓸려갈지 모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줄을 그냥 붙잡아 믿음의 줄. 그것을 붙잡는 것이 거대한 파도가 내리칠 때 우리가 지푸라기 붙잡고 신랏 같은 뭐 그것을 붙잡고 우리 믿음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믿음이 동화줄 같다 할지라도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태풍이 몰아치니까 동화줄로 배를 묶어놨는데 이 배도 이제 온몸의 골조가 있겠죠. 그 골조에 해당하는 그것이 무너지면 배는 쪼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조의 튼튼한 부분에 동아줄을 매놓고 부두에 정박시켰어. 그런데 태풍이 불어오니까 파도가 넘실거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배가 쿵쿵 하면서

부두에 거기 부딪힐 듯이 다가오더니 또 내려. 그러더니 동아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손살같이 바다를 향하여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 바다의 혼돈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이 굵은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동아줄 같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온갖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한계를 주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한계를 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야. 아, 내 눈에 아무리 크게 뜨고 봐도 보이지 않는데요. 귀에 들리잖아.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찾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신 그 사랑을 어찌 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너를 어찌 아드마와 소돔,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한꺼번에 그냥 멸망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도매꾼으로 넘겨져서 버림받는 그 인생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백성인 즉 세상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내가 구속을 받았은 즉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신앙을 주신 것이 출애굽 신앙입니다. 우리가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어찌나 참담한 상황을 살았던지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자기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나일강물에 던져놔야 돼. 그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인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은 출애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본은 출애굽에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비유를 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마귀 노예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기에서 속량하시고 건지셨단, 우리를 구속하셨단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보루요, 마지막 신앙의 피난처의 요새요, 반석인 거예요. 이걸 놓으면 모든 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아론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출애굽의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즉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는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런 분들이야 뭐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다면 아무리 버림받은 것 같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마음은 우울하고 잠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권면이고 시편 77편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상당히 우울해요. 상당히 병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역사. 그래서 이 시인은 출애굽의 신앙이 있는 것보다 더 원초적인 신앙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아 책임지시라. 그래서 이 16절부터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하늘의 구름과 궁창, 이게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살려달라는 마지막 부르심. 이 시인이 보통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출애굽의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야곱과 요셉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한 후에 그래도 마음이 안 풀려요. 여러분 이제 마음에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데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위로가 안 되는 것도 이제 심각한 병이죠. 성경을 읽어도 옛날에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아무 맛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래도 읽어야죠. 옛날 어떤 어른이 참 이것은 그 우리가 조심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식욕이 떨어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내 모래알 씹는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좋은 음식이면 어쨌든 뭐 갈비를 뜯어도 그냥 지푸라기 씹는 것 같아. 고기를 씹어도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고 밥을 먹으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오래 살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100살이 돼서 밥맛이 꿀맛. 그 사람 200살 살아요. 200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위로가 안 돼요. 마음에. 마지막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가르치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이 구름 물을 쏟고 궁창하고 회리바람 가운데 우레가 있으며 번개가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에 번개가 내리쳐서 레바논이 백향목을 꺾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읊조리는 거예요. 이거라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지푸라기를 먹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읽고 버티는 것입니다. 밥을 씹으면서도 아무리 밥을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질게 하고 죽처럼 해도 어찌 내가 밥맛이 없는데 모래알 씹는 것 같다 하면서도 음식을 드시는 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야 아무 재미가 없어. 모래알 씹는 것 같아.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편 77편의 기자가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배신당한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붙잡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그만큼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다른 그런데 기웃거리고 뭐 살 길이 없는 아 살 길이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길을 지금 못 찾았는데 구판을 다니고 세계 온갖 잘못

잘못된 것 한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완전 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피해서 숨으실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 눈에서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 집에 성경이 가득해서 침실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식탁에도 있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쌓아놓기만 하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 어디로 저를 피해서 참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저 바닷끝에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고 했는데 아 지금 우리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이 지금 심사가 뒤틀리고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주님 대답도 없고 나를 치료하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못 찾을 줄 압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있고 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리아를 씹고 지푸라기를 먹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성경을 다시 씹고 씹고 읽고 읽고 읊조리고 노래합니다. 나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기 15장을 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읽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읽고 다시금 이사야 40장을 읽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창조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창세기 이후에 수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에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 언급되는데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으로는 시편 77편의 그런 시인처럼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쫓겨가서 노예와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아, 버려도 일찍 버렸죠. 나라 망하고 쫓겨갔는데 일찍 버림당했다. 그런 좌절감 속에서도 다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할지라도 나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른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창조의 능력을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시편 77편의 기자도 이 창조의 기억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19절을 제가 이것을 해서 정말 아름답고 이 시인이 믿음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시편을 끝냈다 77편을 끝냈다 얘기하고 싶은데 아 19절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못 내립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죠.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 시인이 다시금 회의에 빠졌어. 자기가 믿음으로 이런 것을 다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 시인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20절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미묘해. 주께서는 나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목자가 양떼같이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는 담대하게 주께서 나를 시편 23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목자인데 나의 백성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의 온 유다 백성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자같이 이끌어 주신다 안 하고 야훼는

0: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신앙의 그런 정상적이고 온전한 상태죠. 그런데 이 시는 20절에서 나란 얘기를 못해. 왜? 여전히 이 시인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 우울증의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인의 마지막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양떼처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시편의 여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운은 이 시인이 자기의 자손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난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왔고 지금 고통과 좌절이 극심하지만 나의 마지막 갈 길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양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내가 선택한다. 그런데 너희도 그와 같이 선택하려느냐? 이것이 20절의 여운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녀들에게 너는 죽어도 예수님 믿으라 하면 아예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또 신뢰의 표현이에요. 돈도 못 벌고 뭐 별로 지위도 높지도 않고 그런데 왜 나보고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굴이 뜨겁죠. 내가 뭐 사업도 잘 못하고 돈도 많이 하고 과외 공부도 딴 사람은 천만 원짜리 시키는데 십만 원짜리 학원비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아버지 예수 믿어서 잘 된 것이 뭐 있느냐? 아 그러면 갑자기 입이 딱 막혀. 그래도 그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므로 나는 양떼같이 하나님이 나를 최후까지 인도해 주실 줄 나는 믿고 그 길을 가련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얘기한 너도 그 길로 가려느냐? 그리고 그건 내가 선택하라는 거죠. 시편 77편의 여운은 너도 이 믿음으로 가려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많은 무리와 같이 나를 떠나려나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뭘 믿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뭐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학문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수님들한테 그 학문성을 배워서 성경이 말해주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것이 뭔가를 깨달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야, 이거 그럼 뭘 배우러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될 건가? 왜 대공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이 자체도 몰라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란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을 본문으로 전도가 모두를 살린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영적 공동체의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핍박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을 때 크게 부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12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가장 무섭게 병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정체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양육사들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교회적으로 핍박 있다고 망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없다고 망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라고요? 정체가 문제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군대는 패합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병든 생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싸웁니다. 내부적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거짓과 공격하는 세력들과 싸워요. 대적들과 싸워요.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흐르고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액체로 흐르는 게 신앙이에요. 눈물로 흐르고 땀으로 흐르고 피로 흐르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은 고여있나요?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싸우고 있나요? 혹시 공격이 있으신가요? 공격이 있으시냐고요. 아니면 아무런 저항도 못 느끼세요? 공격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나요? 잘 우리 교회에서 늘 유심히 살펴보는 게 교회 등록 후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제가 양육사나 목양장들한테 늘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만난 뒤에 성장하고 있냔 말이에요. 변화되고 있냔 말이에요. 예전에는 새벽 예배가 뭔지도 몰랐는데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다. 변하죠. 예전에는 늘 원망 불평이었는데 이제는 감사가 나온대요. 변하죠. 찬송할 때 늘 입 다물고 있었는데 손 들고 찬송한대요. 변하죠. 변화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초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다음의 말씀이에요.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건강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재정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는가에 있어요. 변화됨의 간증이 계속 있는가에 있어요. 교회는 계속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와야 돼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꾸준히 일어났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간증이 꾸준히 있습니다. 아울러 신생아들의 출산도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줘야 집안이 흘러가고 역동감이 있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점점 우리 교회는 늙어갔겠죠. 17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리 꽃단장하셔도 많이 늙으셨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느 순간 팍 늙어버리더라야. 예, 그러더라고. 어느 순간 팍 늙어버리고 팍 꺾어져버리고. 그러면 점점 이제 찬송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날마다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고 전진하고 싸우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노래가 싫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편히 살겠네, 편히 살겠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꾸준히 새 생명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날마다 날마다 더해졌어요. 그리고 출산이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가 정체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영혼들이 늘 돌아오거나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육적인 출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대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결혼 전에 여러분 출산할 수 없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애는 낳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는 극히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젊은이들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정체해버리니까 늙어버리니까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이제 꾸준한 전도로 안 되고 폭발적 비약적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기득권들이 많아지는 거야. 새로운 사람들이 밀고 들어올 때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늘어갈 때 아침에도 당회를 해보니까 세 분이 당회원으로 들어와 당회하다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거야. 정체가 무서워. 여러분 매일 그 사람하고 17년 동안 마주 앉는다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2대가 세워지고 3대가 세워지고 4대가 세워지니까 완전히 또 분위기가 새로워져요. 아침에 차를 내릴 때 좀 제가 바빠지긴 했습니다. 이 세 분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렇지만 즐겁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손주가 태어나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유정현 장로님도 둘이 별로 요즘에 이제 사랑이 좀 식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주를 중심에 놓고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도요. 늘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가정교회가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우리 가정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늘 더해지도록. 새로운 가족이 오니까 어때? 막 살아나는 가정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꾸준히 전도해서는 안 되고 폭발적 비약적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폭발적 전도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 봤더니 행사가 아니었고 조직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 관리가 아니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복음을 배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

부르심과 부활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전도는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전도는 먼저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 말씀이 차야 돼요. 깨달음이 넘쳐야 돼요. 말씀 없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 없이 영혼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관계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야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돼. 부활에 대해서 배워야 돼.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괴계를 꿰뚫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으려면 졸아도 돼. 나 혼자만 믿으려면 적당히 가도 돼.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막상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된 것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간단해요. 장로 한 명당 50명이야 숫자로, 세례교회 숫자로 50명씩 감당한 사람이 장로님 한 분이야. 그래야 세울 수 있어. 세례교회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50명 전도하자고 또 장로 한 분 세우게. 어쩌다 저도 세우고 보니까 교회는 사람 세우는 기쁨이야. 임직식이 1년에 한 번씩 있으면 좋겠어. 아멘 안 하시네요? 1년에 한 번씩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축복해 주냐. 교회가 성장하니까 장로 세우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 넘치게 받아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먹어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뭐 순대입니까?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래요. 그냥 배워라, 공부해라가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설교를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 어디서 또 보았죠? 계시록에서. 계시록 10장 9절에 요한도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가 또 뭐라고 말해요? 갖다 먹어버려라. 읽으라 하지 않았어요. 애우라 하지 않았어요. 연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70까지 있는 뷔페에 갔습니다. 그 뷔페만 보고만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보고만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누군가가 접시에 갖다 줬어, 음식을. 그렇다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 고개를 흔드네 이렇게. 자기랑 안 맞다 말할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먹으라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줬을 때 공부하고 있는 자식을 내버려 둡니까? 숟가락으로 때릴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농약을 쳐버렸을까? 우리 엄니가 나를 공부 못한다고 여기다가 잠오는 약을 넣어버렸을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숟가락으로 맞는 거지. 갖다 먹어버려라. 음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도 먹어야 돼.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입니다. 말씀이 입에만 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창자까지 내려가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소개하는 거다고, 어디서 듣는 풍월로 말하는 거다고 가깝습니까? 청사교에 와서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 청사교를 소개한 거다고, 어디 유인물에서
예전에 각설이 품밭 타령이

우리 교회 축제 때 와가 잔치 때 와가지고 어디서 보고 품바바 품파 청사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 품파바바파 잘돼 그것이 뭐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진짜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어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흥분이 되는 소름 본론 결론이 없어도 돼. 와 보라 했는데 그 말에 파워가 있는 거죠. 파워가 은혜를 경험해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감격해야 돼. 내 말씀에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불 같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말씀이 불이 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불이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충만해서 흘러 넘친 사람들이에요. 마이클 그린은 초대교회 전도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전도, 선교는 유명한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강력하게 확산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래된 사람이 전도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바꾸어 보면 말씀을 안 듣는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듣는 풍월로 사는 거야. 맛있다더라 좋다더라 짜장면집이 맛있다던디 근데 지금 면 먹으면 안 되니까 짜장면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 집이 맛있다던디 이게 아니야. 아야 차원이 달라버려야 면이 면이 아니다. 그 짜장면은 보약이어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우리 동네 맛집 짜장면집이 있다는 것을. 근데 내가 면 먹으면 안 되니까 짜장 먹으면 안 되니까 나는 면을 싫어하니까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풍월로는 알고 있어. 우리 동네 있다던데 맛집이. 어떤 의미에서 오래된 분들은 그런 분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세 분 장로님한테도 웃으면서 말했어. 이제는 당신들하고도 내가 이제는 끝날 날이 멀지 않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된 뒤부터 말씀을 안 받아버리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남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다. 왜 그렇죠?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맛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교회 소개하려고 보면 가정교회 활동을 해야죠. 전도하려고 보니까 기도하게 돼요. 전도하려면 말씀을 붙들게 돼요. 전도하려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전도하려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전도하면서 교회를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게 돼요. 예배가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데려온 날은요, 여러분 눈빛이 다릅니다. 한 사람 데려온 날은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체질로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워. 부부가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예민하게 싸워. 서로 남탓을 많이 해. 아이가 태어나니까 모든 게 감사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똑같은 거예요. 가정교회 새 가족이 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오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혼들을 감당할 만한 가정교회 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은 목사랑 친한 사람한테 뭐 보낸다 그래. 여러분 목사 해봐요. 그렇게 되는가? 그 영혼에 오고 가는 건 하나님이 철저히 간섭하고 계심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지 제가 위임받아 관리할 뿐이야. 저분이 더 여러분을 사랑해. 그래서 보낼 곳에 보내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네 가지에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뗌, 기도.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뗌, 기도. 구원받은 자의 증가. 이 패턴이거든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흐름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교제가 살아나. 교제가 살아나니까 기도가 깊어져. 왜?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전도가 일어나.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교회의 본질을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4대 직분자 임직식 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임직식 후에 오늘 오후에 VIP 초청주일입니다. 임직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임직자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많이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살리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더 많이 살리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요. 죽여버린 사람이 아니라 있는 놈 까먹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양을 내쫓는 건 괜찮은데 잡아먹으면 돼.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 양을 잡아먹어버리지가. 데려오거나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요즘 아동학대범들 많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데려와서 5대 직분자를 내년이라도 다시 하자고요. 아멘 한 분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된 분은 계속 서리 맞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금세 기득권이 돼버려요. 또 아이를 낳아야 돼. 또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교회는 금세 새로워져. 간단해. 오면 돼.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오면 되는 거야. 가게 간단해. 직원 자를 필요 없어. 손님만 오면 되는 거야. 손님만 오면 매출만 오르면 되는 거지. 뭘 가게를 옮기려고 그래? 뭐 직원을 자르려고 그래? 다 내버려 두고 어떻게? 손님만 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맨날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다 그래. 오늘 오후에 부의 교청주일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의 시간이지만은 교회 성장의 시간이고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엄마들이요. 예전에 가정 방문할 때 선생님이 집에 오면 엄마들이 야 이놈아 썩을놈아 망할놈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현영아 말이 달라지잖아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했던 말 투로 안 하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매우 친절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새로워지는 거. 그 일이 반복이 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을 더해주세요. 우리 교구에 우리 가정교회 새 가족들을 날마다 보내주세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못 정하고 구체를 도들듯이 생각 좀 해보겠다고 1년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런 걸 어째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들깨들이 충만한 이 시대에 눈치 보지 맙시다. 저도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눈치 볼 시간이 없어 지금. 남 눈치 보고 체면 따질 필요가 없어. 교단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방황하는 영혼들은 싹 데려와야 돼. 지금 내가 살아야 뭐 되는 것이지. 뭐 지금 뭐. 그리고 기도했으면 전화해야 돼요. 문자 보내.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저도 뭘 못하느냐. 이럴 때면 한전 여인한테 너무 마음이 동해가지고 지은 씨 우리 사귀어볼까? 그랬더니 어머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번 다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무슨 소리 해가지고 두 번 세 번을 다가서면 끝내 돌아오더라고요. 돈도 빌려주라고 할 때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다시는 안 빌려. 그런데 두 번 세 번 끝내 가면요 돈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돈 다 빌려 써버렸는데 쓰더라니까 다.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한번 얻어 필요 없어요. 또 두 번. 이건 매우 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한번 문자 띠 보내놓고 오겠지? 아니야. 문자 하긴 했습니까? 또 계속 반복해서 할 때 결국 아따 진짜 뭐 이런 끝내.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전화해서 한다냐. 감동이 됩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가고 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새가족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건 단순한 등록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최원호가 우리에게 등록한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한두 분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냥 쉬울 리가 없죠. 전도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 속에 교회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상한 병균이 들어오면 몸이

0: 막 싸웁니다. 열이 나고 막 몸에 이상해서 이게 근데 이미 몸이 망가져버린 사람은 어떤 게 들어와도 몸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암이 자라고 있는데도 몰라버린다는 거야, 몸이. 근데 작은 균만 돌아도 막 싸워서 막 설사를 하고 막 열을 내고 막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은 정체하기 때문에. 맨날 그 사람 보고 사니까 곤태감이 들어가지고 질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심심하니까 싸워볼까? 이게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간단해. 장로님들이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정체, 정체. 빨리 나가서 뭐 하면 되냐? 새 가족을 데려 들어오면 돼. 새로운 사람이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비로 싸웠다, 뭘로 싸웠다, 돈의 문제가 아니야. 정체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눈물도 안 나고, 언제부터 속에 30분들이 너무 힘들고, 언제부터가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전도해보세요. 누구 한 명만 데리고 와보세요.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가 역동성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 젊은이들은 더 많이 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출산 또는 전도다.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모두를 살립니다. 출산하든지 전도하든지 반드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연보교에 동전 두 개를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화폐의 가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헌신과 그 마음의 진정한 크기를 보셨죠. 생각해보면 그 과부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 돈이 적어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돈인지 구구절절 설명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전 두 개가 과부에게는 희생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아셨던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라고 서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그 사실이 너무 익숙해져서 딱히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부와 두 랩돈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긍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 오늘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6월 24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웃음을 바꾸셨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했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에게 저렇게 조금 뭐 이렇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이 그 과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알고 계셨고요.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닿아 있죠.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떠올리면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이해와 지식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길 소망합니다. 수요예배가 있는 수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행자슬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지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푸른가세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과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광고 스포도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아,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네,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7월 6일부터 이 썸머 스페셜이 시작되는데요. 이 썸머 스페셜이 시작됨과 동시에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그 31일간의 여정이 함께 시작됩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에서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찬송가 필사 노트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그 받으신 필사 노트로 필사를 7월 6일부터 함께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필사 노트가 없다. 그런데 필사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남겨주시면 선착순 300분께 필사 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 필사 노트가 상당히 고퀄리티거든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사를 다 마치고 나면 8월 27일 목요일 잘 쓰신 분들께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함께 뜨겁게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옹기장이 찬양선교단 옹기장이와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자, 필사 프로젝트, 아,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필사 노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남겨주시면 필사 노트 선착순 300분께 선착순 300분입니다. 네, 지금 300권 있어요. 선착순 300분께 필사 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매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찬양 배워보는 시간 힝글리시 투게더 준비되어 있죠? 찬양 한 곡 듣고 힝글리시 투게더로 돌아오겠습니다.

0: The reflection or the invitation time.
1: 네.
0: We'd always sing it and then people would come to the front of the of the church auditorium to pray or but yes, so this is a very short and powerful song that I know very well.
1: 네, 이번에도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곡은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 찬송가 가사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인데요. 다니엘 선생님께도 그렇고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도 아주 익숙한 찬양이 있겠죠. 다니엘 선생님이 섬기셨던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칠 때쯤에 묵상하거나 결단하는 시간에 거의 매주 불렀던 것 같다고 합니다. In Korea, this is a hymn that is most commonly sung during the offering time in worship services. 네.
0: I think in America, it's a good idea in Korea because you're surrendering all your money,
1: yeah, right.
0: I hope.
1: 네, 한국에서는 봉헌 시간에 좀 많이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짧은 곡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 또 맡기겠다 이런 고백이 담긴 참 강력한 찬송가죠. 네.
0: So this song was written by Judson Vandeventer in 1896.
1: 네.
0: It sounds like a very European name, but he's from America. He's from Michigan in America. As a young child, Vandeventer, he was immediately drawn to art, and everyone around him knew this boy is an art genius. He had a huge talent for art,
1: 네.
0: and he pursued it through his life. It was clear that God gave him this talent for art, this passion even. But at the time that he wrote this song, he was struggling with the decision to either pursue a life in art or to stop pursuing that life in art in order to preach and evangelize.
1: 네, 이 찬양은 1896년 Judson Vandeventer.
0: Vandeventer.
1: Vandeventer. 이름이 길어요. 네,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특별한 재능과 관심을 보였고 평생 그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미술적인, 예술적인 재능을 주셨다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이 찬양을 쓸 당시에 그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술가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nd so what happened to him?
0: Well, good news. He chose to give up his pursuit of art and he became a very well-known evangelist.
1: 네.
0: In fact, I think many people's lives have been touched because of him through the people that he touched. So Billy Graham was one of those people that Vandeventer's preaching touched. Vandeventer would go to different places to either preach, evangelize, or teach, and he would go to the same Bible college that Billy Graham was a student of. And so Billy Graham actually heard the teaching and the preaching from Vandeventer and was touched, and it was a great influence in his life. So soon after Vandeventer made the decision to give up art and solely follow God, to be an evangelist and to preach, this song came to his heart and he quickly penned all the words to I Surrender All.
1: Good news.
0: Yes, very good news.
1: 네, 그는 결국 예술가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매우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고요. 실제로 훗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성경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밴드벤처에게 큰 영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찬양의 가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는데 그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I surrender all 이라는 고백을 써 내려갔다고 하네요. 오늘의 찬양 I surrender all 먼저 찬양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절과 후렴 가사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먼저 한 문장씩 다니엘 선생님이 읽어주십니다.
1: This is I Surrender All by Van Deventer.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And the chorus says,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There it is, everyone. Short and simple.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가사들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한 문장씩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So the first line is All to Jesus, I surrender.
0: 네.
1: The word surrender is often used in context of war or battle,
0: right.
1: where it means to give up. Or to yield completely.
0: 맞습니다. 이 surrender 하면 전쟁이나 싸움에서 항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1: When someone surrenders, they hand over everything to the other side. In the same way, the word is used here to express the idea of giving our whole lives and everything we have to Jesus.
0: 네, 항복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생명,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all to Jesus, 모든 것을 예수님께 I surrender, 항복합니다.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1: All to him I freely give. Freely means 기꺼이.
0: 네, 기꺼이. 네, all to him. 모든 것을 그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I freely give. 나는 기꺼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1: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Ever means 언제나 or 항상.
0: 네, I will ever love. 나는 언제나 사랑할 것입니다. And trust. 그리고 신뢰할 것입니다. Him.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를 언제나 사랑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 I think ever could also be thought of as forever.
0: Forever. Right.
1: I will forever love 네. and trust him.
0: Right, right. 네.
1: The next line says, in his presence daily live.
0: Oh.
1: The word presence simply means being there or existing.
0: Right.
1: But when it refers to Jesus, it carries a deeper spiritual meaning. In Christian terms, 임재.
0: 임재.
1: And daily means 날마다.
0: 네. In his presence 하면 그의 임재 안에서 yes. daily, 날마다, live, 산다. 해석해보면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0: 네. 이 surrender 또 나왔죠. 나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고요.
1: All to thee, my blessed.

0: Let go and let God.
1: 오,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이거?
0: I think as Christians, yes. I've heard this phrase many, many times. Not from non-Christian people though. So.
1: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let go and let God. 놓아주고 하나님께 맡겨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놓아주고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Let go and let God. 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미국에서 또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인가 봐요.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네요. 만약에 친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잘 해내지 못해서 또 힘들어한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Hey, let go and let God. 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좀 이렇게 하나님 신뢰해. 이런 의미로 또 사용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Exactly. 네. I will say, if you take off the let God part, many Americans do say it. In fact, many of my students will say it because there's a special song that says, let it go. Exactly. So
1: 네,
0: many non-Christians 그러네요. will just say, let it go or let go.
1: 네. 안 믿는 분들은 이제 let it go, let go 이렇게 쓰지만 우리 또 믿는 사람들로서 let go and let God,
0: and let God
1: 이렇게
0: yes.
1: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0: The second phrase is turn over a new leaf.
1: Turn over a new leaf.
0: Yes. And 네. the idea here is to give up all habits. So maybe bad habits.
1: 네.
0: And devote yourself to new good habits. That's what the new leaf is about. In Christ, 네. we are renewed and we become new creations.
1: 네.
0: So after becoming a Christian, Lenny LeBlanc turned over a new leaf.
1: 오, 두 번째 표현은 turn over a new leaf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 출발을 하다 이런 뜻인데요. Turn over 하면 이제 변화되는 거고 a new leaf 하면 새로운 나뭇잎으로 바뀌었다. 약간 이런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또 새 출발을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기존의 습관들, 특히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네, 기독교인이 된 후에 레니 르블랑도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turn over a new leaf 이렇게
0: yes.
1: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0: So the third phrase is to give up the reins.
1: Give up the reins.
0: Yes, and reins here is R-E-I-N-S, 네. not R-A-I-N.
1: 비 아닙니다.
0: Yes, so 네. it doesn't refer to the rain that falls from the skies.
1: 네,
0: it's
1: 네.
0: referring to that piece of string or leather that they put on the horse's mouth
1: 네.
0: to control the horse.
1: 곱비죠, 곱비. Reins.
0: Yes.
1: 네.
0: So to give up the reins means to give up control of something. And we need to give up the reins to our lives and let God direct and control our lives.
1: 네.
0: So the opposite of this would be to take up the reins.
1: Take up the reins.
0: And that means that you're taking control.
1: 네, 세 번째 표현은 give up the reins인데요. reins는 곱비를 뜻합니다. 이 말 곱비, give up the reins, 곱비를 내려놓다인데 말을 조종하는 게 이 곱비잖아요. Give up the reins 하면 어떤 것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시도록 하자.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take up the reins인데 이거는 이제 자신이 직접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give up the reins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곱비를
0: exactly.
1: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0: So the final phrase is to place something in someone's hands. And you would replace the something in someone's with, you know, names or things. So this just means that you're giving the responsibility of something
1: 네.
0: to someone else. So a parent might place the care of their child into the hands of a babysitter or a nanny.
1: 네.
0: So it implies trust in that person. And so we are supposed to place our lives in God's hands,
1: right.
0: letting him direct and lead where he thinks we should go. And that implies that we trust him and
1: 네.
0: we trust his plan.
1: 그렇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to place something

0: in someone's hands인데요. 무언가를 누군가의 손에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To place something in someone's hands. 이 표현은 어떤 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의 돌봄을 뭐 베이비시터나 보모에게 맡길 때 사용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신뢰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To place my life in God's hands 이렇게 사용하면 될까요?
1: Exactly.
0: 네,
1: That's
0: 아무튼,
1: exactly how you use it.
0: 네,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To place something in someone's hands. 이렇게 오늘의 표현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0: 네.
1: 행복하다, 내어드리다.
0: 네.
1: 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네, 행복하다, 내어드리다, 뭐 맡기다 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1번 surrender.
0: 1번 surrender.
1: 2번 go.
0: 2번 go. 네, let go.
1: Yes.
0: 네, 정답 아시는 분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항복하다, 내어드리다, surrender일지 go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고요. English Together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니엘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1: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and listening. We hope you guys have a great week and come back next week to join us.
0: 네, English Together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1: Bye.

네, 오늘 배운 영어 찬양 I Surrender All의 한국어 버전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항복하다, 내어드리다, 맡기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는데요. 보기 1번 Surrender, 2번 Go였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Surrender 이 정답이었죠?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을 바로 보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링크 받으시면 잘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찬양 계속해서 들으면서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사노트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필사라고 남겨주시면 필사노트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가 100m를 넘고 수천 년을 살아가는 이 나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뿌리가 고작 2, 3m밖에 내려가지 않는데도 수백 년을 폭풍을 잘 견뎌내는 것이죠. 비결이 무엇일까요? 뿌리가 깊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를 붙들고 있기에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흔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바로 그 연합의 아름다움과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보라, 주목하라, 집중하여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군대를 보고 감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한 것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연합의 아름다움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생각도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은 더더욱 다릅니다. 그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다름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화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악기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다양함이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아름다움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에 있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힘들 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 모습이 바로 연합의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연합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전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계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크기도 영향력도 아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연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딱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접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대부분 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연합은 상대방이 변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시작됩니다. 그 낮아짐의 가장 완전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연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쳐 흐르게 합니다. 2절을 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고, 아멘. 다윗은 연합을 대제사장 아론의 관유에 비유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기름이죠. 머리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까지 풍성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흘러내렸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은 그림자였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옵니다. 기름 부음은 아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쳐 내려옵니다. 성령의 은혜는 막혀있는 곳보다 흘러가는 곳에 임합니다. 분열보다 연합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연합입니다. 그 연합이 있었고 그 후에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연합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은혜를 막고 서 있는 분열의 사람인가? 셋째, 연합은 영생의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은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땅을 적시고 식물을 살려냈습니다. 연합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 생명의 이슬이 내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입니까? 그 시온에서 형제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는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합이 있는 곳에 반드시 복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복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연합의 복, 그 영생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느끼는 벅찬 감동과 함께 기도할 때 임하는 따뜻한 성령님의 임재,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누는 깊은 교제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연합을 꿈꾸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연합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그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화해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

0: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듯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용서합시다. 먼저 손을 내밉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 놀라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박우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특별히 통일 선교주의로 지키게 되는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에게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통일 선교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찬양,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0: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고통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한 주간도 우리들을 도우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전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 아멘.
0: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우리에게 태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1: 아멘.
0: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회개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 살게 하소서.
1: 아멘.
0: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1: 아멘.
0: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님의 공의와 은혜에 맡김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1: 아멘.
0: 아버지,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봉선 중앙교회와 우리들을 통해 이루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수원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1: 아멘.
0: 나가라는 선교사들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어 그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0: 창조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우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4절부터 16절, 역대하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역대하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 박우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칼의 밭에서 큰 기쁨의 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여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읽었던 말씀 사무엘하 2장 말씀은 부제를 정한다면 장난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난 동족 성잔의 비극이다라고 이름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남쪽 지파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북쪽 지파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의 유다 지파의 군사령관 요압과 북쪽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기브온 목가에서 군대를 이끌고 대치하게 됩니다. 한 민족인데 그런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지파가 두 진영이 서로 기브온 목가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에 북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2장 14절의 말씀처럼 청하건대 청년들을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12명씩 24명의 청년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예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12명이 서로의 머리를 붙들고 자기에게 있는 날카로운 칼을 단검을 빼들어서 서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24명의 청년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서로의 칼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이 장난 같은 비극이 남과 북의 이 전쟁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의 전쟁에서 수백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다, 이 청년들이 우리의 자식들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민족의 비극으로, 그 씨앗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이 청년들, 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예 군인입니다. 성경에는 남쪽에서 선발된 12명은 다윗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출전 준비가 된, 전장에 나갈 만한 젊은 군인들을, 젊은 전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전사들 24명입니다. 일어나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이거는 야쿠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쿠무나,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지요. 달리다 굼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명령형, 권유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령관들끼리, 야,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할까? 한번 붙어볼까? 한번 해볼까? 자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조롱 섞인 함의가 이 안에는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웃다, 놀다, 춤추다, 장난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하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아브넬은 목숨을 건 혈투를 제안하면서, 야, 우리 앞에서 재롱 떨게 하자, 우리 앞에서 한번 놀게 해보자. 근데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가지고, 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가볍고 경박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브온 목가에서 두 사령관의 자존심, 생명을 대하는 이 경박함 때문에 24명의 청년이 피를 흘리며 아무 의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6.25 전쟁이 이와 똑 닮아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냉전 체제와 이념적인 대립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형제자매가 서로 총알을 겨누어야 했던 것이 76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비극적인 일입니다. 7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적대적 대립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우리가 서로를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목까지 24명의 청년들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죽이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76년 전에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총칼을 마주하고 죽이는 그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성경에 보면 안전한 목가에 앉아서, 야,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라고 하면서 구경꾼이 됩니다. 마치 강대국들이 한번도라고 하는 이 대리전 기지에서 무기체계를 실험하고 패권 경쟁을 구경했던 잔혹한 국제정치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는 것입니다.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은 고지 하나를 빼앗기 위해 죽고 죽이던 남북한 군대의 처절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도발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한번 겨뤄보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형제의 피를 흘리는 이 일에 즉각 동조합니다. 일어나게 하자, 야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 결정, 평화의 중재안 대신에 강대강의 대치로 치닫는 분단체제의 악순환이 바로 이 요압의 짧은 대답, 야쿰, 일어나게 해보자, 하게 하자,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자존심 섞인 대답에서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부목가의 청년들이 24명의 청년들의 죽음 이후에 이 남북의 수백 년간의 피해 보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6.25 전쟁 또한 한반도에서 남북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 5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헬갓 핫수림으로 확장됩니다. 당시 인구 3천만이 안 되는 이 한반도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비극적인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극은 76년의 긴 시간 동안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하 2장의 헬갓 핫수림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계속되는 싸움이 있었고 그 보복의 정점이 바로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루에 12만 명이 살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십니다.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아람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전쟁에 패하게 되고 굉장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북왕국의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또다시 남쪽을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약해진 틈을 타서 힘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내려와서 다 점령하겠다 하고 내려오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루 만에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부녀자와 자녀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 2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장 서론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성경은 그들이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이 2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전쟁에서 인간다움이나 인간의 존엄, 인간의 권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포로들이 끌려갈 때에 어른이나 여자나 아이나 구분 없이 신도 신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상처난 채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60에서 70km 정도가 됩니다. 한 시간에 4km를 군대에서 행군할 때 4km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로의 신분이고 묶여서 끌려갔을 것이고 어린아이, 노약자, 부녀자,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거친 지형 환경 속에서 그 7, 80km의 거리를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끌려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빨리 우리가 승리한 그 승리의 대가로 얻은 이 전리품들, 이 포로들, 이 노예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의기양양한 그런 마음에 한껏 들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감정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북한에서 삶을 위해서 팔려가는 그 여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후에는 잠깐 그런 부분들을 나누겠지만 그 몇 시간을 산길 아무도 볼 수 없는

는그 길들을 들어가야 나오는 그 마을, 그 만리장성을 있는 그 마을들을 넘어가서 저곳에서 사람이 살까 하는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팔려가는 이 여성들, 수많은 여성들, 우리의 딸들이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이죠. 이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 어떤 두려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그때 가장 무엇이 가장 어떤 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냐고 물어볼 때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무도 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무서웠다, 아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대로 사기가 충천해서 의기양양하게 이 전리품과 포로를 끌고 돌아오는 군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포로들을 끌고 아무런, 이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아무런 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의 노예고 전리품으로 상대하면서 끌고 오는 그 군대. 그런데 이 군대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너희 형제를 노예로 삼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오뎃이 그 군대를 막아서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잠깐 쓰임이 되었다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포로를 돌려보내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다라고 피를 토하듯이 오뎃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군대입니다. 전리품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그런 군대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뎃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뎃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한동안의 정적이 흐른 후에 놀랍게도 몇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오뎃의 경고와 이 권면에 반응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정적이 흐르고 있는 그 순간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이 오뎃의 외침에 반응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오뎃과 함께 막아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군대를 설득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커플이 씌어서 보이지 않고 죽여야 하고 진멸해야 되고 이겨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바라봤는데, 이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이 군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곧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리품이 자기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은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어지는 전리품들은 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리품 때문에. 근데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 전리품들, 너희 형제들이다.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타락했어요.

남유다도 아하스왕이 타락했지만 북유다도 그에 못지않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도,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5대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해도, 시대가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꼭 그 남은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5대 선지자의 외침에 반응해서 나와서 오뎃과 함께 서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반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세상이 타락하고 어렵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부르는 시대에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온 나그네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2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약한 자들은,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은 나귀웨트에서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고향 가족의 품으로,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오뎃 선지자가 되어서 이 한반도에, 이 기가 막힌 상황, 76년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뎃 선지자처럼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라고, 우리가 형제라고.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경멸하고 진멸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 남쪽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쪽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렇게 멸망했고 저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까? 의로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끝내버리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더 부요함이 있거나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내가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를 높이는 것이 되고 사람들 앞에 나를 거들먹거리게 되는 것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야 29장으로 넘어가면 남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것으로 채워서 닫아버린 그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이 닫아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우상을 척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대야 30장으로 넘어가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뭘 하자고 하냐면,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자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뎃 선지자로 인한 그 포로 귀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 겁니다. 이 헬갓 핫수림의 비극적인 사건과 히스기야가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이 사건 사이에는 오뎃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함께 예배하자. 남과 북이 이렇게 우리가 분열하고 대립하고 전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의 시대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 즉 공산주의 정권과 이 자유주의 진영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함께 무교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전쟁의 시대를 뒤로하고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사건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자고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7일을 더 지켜야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또 기쁨으로 내어놓습니다. 함께 먹고 즐겨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축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의 은혜에 취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꺼이 자기의 곳간을 막 열어서 아낌없이 회중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함께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에서 온 회중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모든 나그네들, 그리고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남과 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이방인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그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 했다고 합니까?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 다 즐거워하다, 이 사마으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공동체적이고 축제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이 기쁨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에 참여할 때 터져나오는 축제의 기쁨이에요. 이 축제의 즐거움이에요.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에서 온 사람들, 나그네들, 남쪽의 나그네들, 모든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어두운 구덕에서 혼자 외로운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쉐카이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 즐거워하다, 사마으라고 하는 즐거움,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결과로, 모두가 즐거워하니까 이 결과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의 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어두운 곳에 눈물 흘리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할 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쁨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솔로몬 때 이후로 단절되었던 예배가, 나라가 분열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절됐던 그 예배가 온전히 히스기야 이 시대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무 기쁘고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그래 내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런 예배다. 남과 북이 나뉘지 않고 이방인 나그네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고 싶은 예배다.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하는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는 여전히 남과 북은 분열되어 있는 왕국이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분열이 있었기, 몇 사람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영적인 그 하나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북에서 와 있는 우리 북향민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 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 이방인들, 외국인들, 이주민들, 노동자든지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와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나 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해드리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하늘로부터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됨, 온전한 통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와 있는 우리 북향민들과 이주민들,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때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빼앗기지 말고 그 거룩한 사명을,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도적질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면서 벗은 자를 입히고 신을 신기고 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이 헬과 다스름의 저주를 하나님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데스를 통해서 그 저주가 끊어지고 히스기야 시대의 그 영적인 회복, 아름다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데시 뿌린 순종의 씨앗은 히스기야 시대의 민족적인 대화해와 예배의 회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린 순종의 씨앗이 언젠가 이 한반도 안에서 민족적인 대화해와 단절되었던 남과 북의 예배 회복으로 열매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더라도, 살아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했던 그 일들을 현장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어떤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만났던 이방인, 이주민, 나그네,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함께 나갔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뭐 했냐라고, 너는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하고 나만 교회 축복하고
누릴 수

0: 없는 그 영광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찾으실 거 아닙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겼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맡긴 것도 어떻게 했냐고. 우리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다 사용해버리고 하나도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함께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봉선중앙교회는 주빌리 기도회를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우리가 함께 버텨오면서 견뎌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다시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이 기도가 상달되어집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소세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 봉선중앙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일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배가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헬과 다스림의 저주가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5대 선지자의 외침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시대의 그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 이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큰 기쁨이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일에 봉선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을 다시 부흥케 해주십시오. 저 북한 땅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서 혼자 외롭게 서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품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날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또 그걸 기대가 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남박 남과 북이 한 민족인데 한 형제들인데 갈라져서 이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들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북한의 우리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박우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

뉴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6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기독병원에서는 서서평 선교사 92주기, 허철선 선교사 9주기를 맞아 2026 서서평 허철선의 날 광주 역사 선교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기독병원 동관 4층 예배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9-5000번, 062-650-5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폭풍을 만났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시간이면 족한 뱃길인데 밤새 거친 물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우리의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9시간 동안 추위와 파도와 싸웠는데요. 그런데 새벽 4시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줄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해고 통지서, 소송, 압류,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찬송이어서 클래식 화이어의 주품에 품으소서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다시가 찬양하는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폭풍을 제어할 능력은 없지만 그때 어디를 봐야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과 함께 문자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는 지선선사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랑을 받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8865번님께서 청주 사는 조윤식 집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부탁드립니다.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할까요? 8845번님께서 남편과 걷기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시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기도가 흘러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먼저 8865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 오시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세바스찬 딤의 영어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8773번님께서 귀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요. 가족 모두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8773번님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그릇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시라고요. 아기는 방금 잠들었고 같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방송 앞으로 두 분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가정 우리 3762번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하는 모든 고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모든 선교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들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들으시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려지는 기도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곡 더 듣고 오셨는데요. 조수아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마커스의 죄 없으신 주독생자, 방금 들으신 찬양 한웅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픔과 질병이 닥쳐올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폭풍이 불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번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소원을 이룬 바디메어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롭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 바디메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그려본 것입니다. 이제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그 일곱 번째 이야기 소원을 이룬 바디메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 바디메오는 가난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됐죠. 그날 아침 바디메오가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해가 지기 전에 하나뿐인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대체 어떤 혐의인지도 자세히 모르는데 그에게는 연락을 할 친구도 변호를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앞으로의 상황도 절망적이기만 한 것이죠.
2: 자, 저녁

0: 바디메오의 생애 처음으로 꼬박꼬박 챙겨주는 식사를 받아서 먹게 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는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음식은 건들지도 않은 채 몇 시간이고 벽에 등을 대고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기다리며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완전히 혼자였고 감옥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전혀 없으니까요.
1: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누굴 해코지 한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매사는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를 더 잘 아는 녀석이 우리가 몇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날 돌봐줬는데 그러니까 날 만난 게 벌써 15년 전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야. 그동안 내가 누굴 해칠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 아니야. 그런 적 없었어. 자, 백부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백부장님.
2: 뭔가?
1: 백부장님, 제발 제 친구 매사 좀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분명 무언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2: 우리도 충분히 조사를 했네. 매사는 당신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자신의 한 진술을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야.
1: 하지만 매사는 제가 누굴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 뭐라고 진술을 했단 말입니까?
2: 진술한 내용은 말할 수가 없네.
1: 백부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매사가 뭐라고 한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를 고발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 권리도 없다 말씀이십니까? 부탁드립니다.
2: 당신 친구라는 사람이 양털집 주인이 살해된 날 새벽 당신이 그 여자집에서 나온 걸 봤다고 진술을 했단 말이야.
1: 거짓말입니다. 저는 잠깐만요. 혹시 저를 체포하실 때 제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 그게 무슨 상관인가?
1: 제발 기억해 보십시오, 백 부장님. 저를 양털 가게 근처에서 발견하셨나요?
2: 아니, 내가 그 집에서부터 찾기 시작해서 한참을 헤매다가 그 어린 건달패들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거기서 당신을 발견한 거지.
1: 맞습니다. 그 건달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반대편 아니었습니까?
2: 그렇지. 거리가 꽤 먼 곳이긴 한데.
1: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십니까, 백 부장님? 그날 새벽 제가 양털 가게에서 나오는 걸 보았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2: 왜 말이 안 되는가? 당신이 새끼로 뛰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능하지.
1: 저는 늙은 장님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백 부장님. 백 부장님께서 절 체포하셔서 여기로 끌고 오실 때 빨리 오실 수 있었습니까?
2: 뭐... 빨리 올 수는 없었지만
1: 제가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뎠는지 기억하십니까?
2: 아니,
1: 저는 기억합니다, 백 부장님. 6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제가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저는 넘어지고 말죠.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1: 저는

0: 제가 잘 아는 길만 다닐 수 있어요. 그것도 천천히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도시 이쪽 끝에 있다가 잠시 후 반대쪽 끝에 나타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1: 미안하네. 하지만 증인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네 인상 차기를 알고 있었네.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0: 하지만 백부장님.
1: 미안하네.

0: 거기 누구야?
1: 여기 이쪽이라고요.
0: 아유 짐나 입을 버릇없이 어디서 뭐하는 짓거리야.
1: 고상한 말투는 다 아빠한테 배운 거라니까.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나?
0: 최소한 유죄 판명이 날 때까지는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에? 로마군이 너랑 그 네 패거리들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는 날에는 다 끝이야.
1: 그래서 그 노인네는 체포됐어?
0: 그래,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있어.
1: 잘 됐네. 가서 만났어? 그 노인네가 아빠가 고발한 거 눈치챘냐고요.
0: 가서 만났지만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안 채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로마 군인들은 내 말을 믿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이제 네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시선을 끌지만 않으면 돼. 어서 가.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나 찾아오지 말고. 로마 군인들이 늙은
2: 야자를 비밀스럽게 만난다. 뭔가 이상해. 메스라는 자가 자기 맹인 친구에 대해 다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닌 것 같구만.
3: 백 부장은 이 사건에 왜 감옥에 있는 맹인이 얽혔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쉽게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신이 맡은 끔찍한 살인사건에 한 믿을만한 증인이 나섰고 이 증인은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사건 현장에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고발당한 맹인 노숙자는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백 부장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한밤중 빗속의 미래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 부장 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그의 상관이 이를 믿어줄지 혹은 받아들여줄지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일이 잘 안 될 경우 백 부장 자신의 평판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맹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 일어나게, 어서.
4: 아, 무슨 일입니까?
2: 석방이다.
4: 예? 어떻게 된 겁니까?
2: 질문은 하지 말고 어서 날 따라오게. 자, 여기까지네. 이제 가게.
4: 제가 이제 자유입니까?
2: 자유다. 그러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가라고.
4: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불쌍한 장님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내게 고마워할 것 없네. 자, 이제 가게.
4: 예, 백 부장님. 예.
2: 아, 그런데 말이야.
4: 예, 백 부장님. 뭐라 하셨습니까?
2: 갈릴리에서 오신 어떤 분이 계신데.
4: 예?
2: 사람들이

0: 편하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네.
1: 예?
0: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신다고 하더군. 혹시 그분께서 자네도...
1: 알겠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백 부장님.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아이 뭐, 아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0: 그분 성함이 예수라네. 예수님.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게나.
1: 예예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 부장님께 복 주실 거예요.

0: 맹인 바디메어는 체포되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었죠. 하지만 다시 풀려났습니다. 바디메어가 풀려났다는 소문이 여리고 여기저기로 퍼지기 시작하여 곧 그의 친구 메사의 귀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메사는 당황하여 당장 로만 백부장을 만나러 감옥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백부장이 만나주지 않자 메사는 그의 상관인 여리고의 영주를 만났고 영주는 그 어떤 확실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바디메오는 다시 구걸을 해보려 했으나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살인죄로 체포됐던 것을 아는 듯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놀라며 그를 피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오랫동안 다니던 아주 친숙한 거리를 걸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거리를 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지나갈 때 쉬쉬하며 속닥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바디메오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도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완전히 외톨이가 된 심정으로 바디메오는 붐비는 거리를 떠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아침 내내 등 뒤에서 살인자라고 들려오는 소리를 피해서 말이죠.
1: 이제 어떻게 하나. 아무도 내게 적선하지 않을 텐데.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나았을 것을. 적어도 밥은 주니까. 메사, 도대체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랬을까? 왜 날 고발하려고 거짓말을 한 걸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메사, 이렇게 되길 바란 거야?
2: 전지, 어떻게 아셨어요?
1: 배신자의 발소리를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지.
2: 풀려나셨네요.
1: 그래, 풀려났어.
2: 그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고발당한 사람을 왜 풀어준다고 하던가요?
1: 메사, 너나 나나 내가 살인자가 아니란 건 알고 있잖아.
2: 모르죠.
1: 메사, 왜 그랬니? 왜 거짓말을 한 거야?
2: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로마 군인들이 아저씨를 왜 풀어줬는지가 궁금해요. 혹시 뇌물 주겠다고 하셨어요?
1: 뇌물? 내가? 뇌물 줄 돈이 어디서 나서? 네가 잊었나 본데 난 장님 거지라고, 메사.
2: 근데 어떻게 아저씨가 풀어놨냐고요? 왜요?
1: 왜 풀어줬는진 얘기 안 해줬어.
2: 말을 안 해줬다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1: 그래. 그랬어.
2: 혹시 그 사람들이 누구 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있대요? 예? 뭐 저 어떤 이름을 말하던가요?
1: 그런 건 난 몰라.
2: 만일 저 그 사람들이랑 짜고서 나

0: 잡으려고 하는 거면은 내가 맹세코 그
1: 맹세코 뭐
2: 그래 매사 어? 아유. 맹세코 뭘 어쩔 텐가 아,
0: 갈바 백부장님 아, 어떻게 여기 아, 가만 아유 무슨 함정인가요? 예?
2: 함정 같은 건 없다. 그저 여기 오면 널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
0: 아니 전 그냥 저 우연히 바드메오를 만난 건데.
2: 왜 이 노인을 쫓아온 건가 메사. 메사 뭔가 언짢은 것 같던데. 바디메오가 모든 혐의를 받고 풀려난 게 기쁘지 않은가 보지.
0: 아유 그게 저 당연히 기쁘죠. 예 기쁩니다. 아니 저는 절대로 한 번도 이 바디메오 아저씨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저는 없어서요.
2: 그럼 제가, 네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
3: 예? 실수라뇨? 뭘 실수했단 말씀이십니까?
0: 제가 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 어두워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2: 그럼 그게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0: 예. 그러니까 그게 저
2: 그러니까 그게 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3: 젊은 사람이요?
2: 그렇지. 젊은 사람. 개를 데리고 다니는 매사 내게 협조할 텐가?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네.
0: 어떻게 아셨습니까?
2: 난 로마 군인이다. 절대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지. 자, 이제 네가 제대로 협조를 한다면 난 네가 여기 네 친구를 거짓으로 고발한 사실을 덮어줄 용의가 있다.
0: 바드미오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범인은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3: 그러니까 날 공격했던 그 아이가.
0: 예. 바디메오 아저씨 용서해 주시겠어요?
3: 날 좀 일으켜다오.
0: 예.
3: 이제 성문으로 데려다줘.
0: 지금요? 왜 거기를?
3: 난 늙고 앞도 못 보고 가난해. 하지만 감정이 없는 건 아니야. 단순히 늙은 장님이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서 먹고 산다는 게 힘겨웠는데 이제는 네 덕분에 장님 살인자가 됐으니 난 이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이 된 거야. 날 성문으로 데려다 주렴.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모르는 여행객이라도 만날 수 있게.
0: 예, 알겠습니다. 바드메가 아저씨.
3: 뭐야? 대체 무슨 일이지?
0: 저도 모르겠어요. 성문 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3: 가까이 갈 수 있겠니?
0: 예, 한번 가보죠. 제 소매 잘 잡으세요. 자, 좀 비켜주세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시겠어요?
3: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니?
0: 예, 아직. 잠깐만요.
3: 뭐야? 뭐가 보여?
0: 예, 저 누가 오고 있어요. 무슨 단체 같은데. 큰 길 쪽으로. 죄송하지만 저기 큰 길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4: 선생님이세요.
0: 예?
4: 그 맹인. 이 사람 누군지 모르세요? 살인자예요.
0: 아니에요. 이분은 결백해요. 그건 그렇고 선생님이라뇨. 그 선생님이 누군데요?
4: 갈릴리에서 오신 선생님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0: 예, 저는 금시초문인데.

0: 갈릴리에서 오신 선생님? 예. 진짜 그 말이 사실인 거야?
1: 아, 무슨 말이요? 아, 그분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있으세요?
0: 그분을 만나야 해. 예? 매사 그분을 만나야 해.
1: 아,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2: 나사렛 예수.
0: 나사렛 예수.
3: 다윗의 나선 예수님.
0: 그분이 보여?
1: 예,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2: 여보세요. 당신 저 사람 데리고 어서 나가요. 응?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0: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 살인자, 저 사람 얼른 끌어내요.
3: 끌어내.
1: 바디배우, 저 그분이 오고 계세요. 이쪽으로요.
0: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 당신 조용히 해. 아니, 누가 이 사람 좀 막아요.
0: 다윗의 자손 예수님,
2: 그러네요.
0: 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 바디배우, 그분이 지나가세요. 우리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0: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 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1: 바디배우, 저 선생님께서 아저씨를 부르세요.
0: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4: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0: 선생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4: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0: 보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4: 바디메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도 네 친구를 용서해야지.
0: 예, 선생님, 용서합니다. 해야죠. 예.
4: 이제 여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0: 보입니다.
4: 그래, 이제 보이지?
0: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보입니다. 눈을 떴어.
1: 오 예수님.
5: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죄사함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에서 떠나 오직 예수님께서 저의 구세주가 되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0: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하여 제 삶에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소원을 이룬 바디메오. 출연 설영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김연아.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빈.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시편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수고 다 주님께 내려놓고 안식을 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양이 된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한병호가 부른 부르심 따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들어야 할 말도 많고 따라가야 할 기준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모키 노폴의 I Need You Now,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너스가 함께한 Count On Me, 헤더 헤들리가 부른 Here I Am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웅재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들으라 라는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자주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다는 뜻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들으라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말라고 붙잡게 하신 말씀이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에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테란더 그린이 함께한 He's Been Faithful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젤라 애슈인의 나라를 위한 기도문으로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며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며 다른 인종과 나라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힘쓰도록 도우소서. 지금 사람들 간의 불화와 폭행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뢰가 의심을 대신하고 우정이 두려움을 대신하며 주님의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의 위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6.25 전쟁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분단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은 나는 기도를 하는 죄를 쉬지 않으리 조정훈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자유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진실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전쟁에서 사람들이 당한 모든 피해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우리 세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산 가족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집과 터를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신 분들,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요. 또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길, 그리고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길 우리가

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날로 함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어 찬송가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박진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나라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죄처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제이스 라일 주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유혹들은 험악한 모습보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란 달콤한 속삭임으로,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선의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혹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화려하고 매력적인 세상 속에서 날마다 타협이 아닌 단호한 분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온누리 원십의 정결하게 하는 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브너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퍼스 월십의 예수 담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요. 벌써 76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주일이었죠. 모두가 잠들었던 아마 지금쯤이면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남침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6.25 한국전쟁의 아픔을 점점점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평온하고 또 북한과는 단절된 채 이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몇 대 강국에 들 만큼 경제도 발전하고 또 부강해졌고 너무나도 살기 편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남북한은 아직 전쟁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이 전쟁의 아픔이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항구적으로 또 영원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앞으로도 필요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모아 삼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함께 하셨어요. 분단이 된 지 80년이 넘었고 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6년. 분단의 세월이 금방 끝나고 통일이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또 오랜 세월 분단된 채로 살아올 걸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단 세대가 이 땅을 떠나고 지금 분단된 채로 태어난 우리의 세대들은 분단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통일이 또 먼 얘기, 낯선 얘기들, 그냥 꿈 같은 얘기로 치부하게 됐죠. 민족의 아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려 싸웠던 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6월 25일, 76년 전에 그 총성, 포탄, 이런 피해들, 죽음들 뒤로하고 이제는 남북이 다시 하나됨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민족이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 마음들 흩어지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함께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나야 되고요. 더 많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북한의 통일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런 간절한 열망들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도, 중국과 러시아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정보들도, 소식들도 나눠드릴 텐데요. 오늘도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함께 하실 거고요.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또 생각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

0: 관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네.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2: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 하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네. 맨날 발편장을 못 차고 있습니다.
1: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네, 맞아요. 좀 두려움이.
2: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1: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2: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자 선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1: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3: 네.
1: 그죠?
3: 맞습니다.
1: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3: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1: 주일날
3: 새벽
1: 네
3: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다.
1: 이게 참 6.25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3: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는 6월 25일에 네.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유,
2: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그랬는데 남수소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미국 안에 식민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구원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거죠.
2: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그 그래서.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2: 네, 맞아요.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맞아요. 했었거든요.
1: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3: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 들의 생각 또 탈북민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2: 처음에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부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1: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치민이라고.
1: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1: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3: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1: 그래서 남침이다.
2: 아, 그래요?
1: 같은 남침인데 의미가
2: 다릅니다.
1: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3: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1: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 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네.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네. 많은 갈등. 문제들이 그렇죠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2: 그런 것 같아요.
4: 느껴진다.
2: 이게 누가 어디서

0: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영화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2: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0: 네.
2: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2: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1: 네.
2: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네.
1: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2: 맞아요.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도 또 개념 가지고도 있긴 했지만
2: 네.
1: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0: 네.
1: 나라다.
0: 전쟁 휴전입니다.
1: 아. 네.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막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2: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1: 너무 가깝게 있어서.
2: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2: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3: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1: 네.
3: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잘 모르겠죠.
3: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 보고 하니까
1: 그렇구나.
3: 맞아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네. 문제거든요.
2: 네,
1: 사실은 뭐 서울 이런 경기권에 강원도 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2: 네.
1: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네. 경상도나 제주도나
2: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2: 네.
1: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끼고 살아왔거든요.
0: 근데 있잖아요.
1: 네.
2: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은 평화도시라서
1: 우리 파주 홍보대사신데
2: 네.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네. 전혀 없고
2: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2: 네.
1: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2: 네.
1: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2: 네.
1: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2: 네.
1: 바라보고 있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서 해외 나가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어디네 괜찮아?
0: 맞아요.
1: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데
2: 맞아.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1: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태세나 전쟁에
2: 네.
1: 대한 생각 네.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2: 맞아요.
1: 보니까
2: 네.
1: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이렇게
2: 네.
1: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2: 네.
0: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 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마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 좀 부정적이고
2: 네.
1: 두려움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2: 맞아요.
1: 세상 속에 살면은 또는
2: 네.
1: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2: 네.
1: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2: 맞아요.
1: 하고
2: 맞아요.
1: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2: 네.
1: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2: 네.
1: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2: 네.
1: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2: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1: 네.
2: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1: 그럼요.
2: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0: 맞아요.
2: 행한다면 네네.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

0: 주신대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 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2: 맞습니다.
1: 이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 행복이었습니다.
4: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5: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해 세계 21위에 올랐지만 경제 성과 부문은 성장률 둔화와 물가 부담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 총화를 지시하며 충성 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스페인을 상대로 무실점 선방을 펼쳐 화제가 된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어머니와 월드컵 경기장에서 재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6계단 상승하며 세계 21위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는 21위로 상승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를 뜻하는 이른바 3050클럽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이 크게 개선되며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생산성과 노동시장, 금융 분야 평가가 나란히 상승했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경쟁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 인프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과학 인프라는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경제 성과 부문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순위가 34위에서 53위로 크게 떨어졌고 고용과 물가 부문 평가도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성장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며 올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순위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업계에 몸담았지만 지금과 같은 반도체 부족 현상은 처음 본다며 공급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서버 구축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장기 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과 PC에 사용되는 일반 메모리 공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메모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차세대 아이폰 가격도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가 반도체 시장 구조와 전자제품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즈상 수상연구팀이 2년 넘게 진행해온 수학 증명 프로젝트를 단 5일 만에 완료하면서 수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개발한 수학 전문 AI는 필즈상 수상자인 마리나 바조우스카 교수 연구팀이 공개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던 형식화 작업을 단기간에 완성했습니다. 형식화는 수학자가 작성한 증명을 컴퓨터가 한 줄씩 검증할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바꾸는 작업으로 수학 이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형식화 과정을 공개하며 수학자들이 함께 지식을 축적하고 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AI가 불과 며칠 만에 전체 작업을 마치면서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수학자들은 현재 AI가 박사과정 학생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이 직접 증명을 따라가며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사이언스 보도입니다. 아시아 해양의 열 축적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아시아 해양의 열 함량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는데요. 해양 열 함량은 수심 700m까지 저장된 열의 양을 의미하는 지표로 해양 온난화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과 서태평양, 북극해 일부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해역에서 해양 폭염 현상이 발생했으며 해수면 상승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인도양 연안과 필리핀, 일본 사이의 해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아시아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수온과 해수면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이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한 기상현상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조기경보체계와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 이후 군수공장과 핵 관련 기관들의 특별 당세포총화를 지시하며 충성결의와 생산 독려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한 이후 영변과 박천, 태천 등 군수공장과 핵 관련 연구기관들의 특별 당세포총화를 직접 소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총화는 새 핵물질 생산 공장 가동의 의미를 학습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총화 결과와 충성결의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간부들과 당원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정치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과 군수공장 주변에는 무장 보위대가 추가 배치되는 등 경비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어 개인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를 중심으로 중국어 개인 교습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국어 실력이 미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

중 무역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중국어 학습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나 통역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요 증가로 중국어 과외비는 크게 올랐고 과외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중국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어 능력이 실제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중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무역 부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과외 요청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 교사뿐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중국어 수업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중 교류 확대 기대가 주민들의 교육 수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이 다시 서울 대표 관광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남대문 시장과 명동 관련 온라인 언급량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남대문 시장은 칼국수와 갈치조림, 만두 같은 먹거리뿐 아니라 그릇 상가와 꽃시장 등 감성 쇼핑 공간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동 역시 명동 교자와 K-뷰티, 약국 투어, 쇼핑 등을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표 관광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소비 규모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맛집과 쇼핑 명소들이 실제 방문 수요로 이어지면서 명동과 남대문 상권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K-뷰티와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소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명동에서는 화장품과 의약품, 패션 상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남대문 시장에서는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와 가성비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업계는 한국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외국인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상권의 성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전 지역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8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 평양과 진남포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18도, 평양과 안주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진남포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6도, 강계 14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강계 모두 23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 하루 동안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장현과 사리원 2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장진과 해산, 원산과 고성의 하늘 구름이 많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 원산 17도, 고성 16도, 해산 11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23도고요. 원산 21도, 고성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운기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운기 성진 15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19도, 청진 18도, 운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5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날이 이제는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0: 이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머자나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북녘의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1: 내 영혼이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북부에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해발 2815m인 이 헬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있고요. 밤과 낮 사이에 극심한 온도차로 매일 엄청난 양의 이슬이 맺힌다고 하죠. 이 산 정상에서 맺힌 이슬은 아침이면 녹아서 작은 시내로

흘러내리는데 이 작은 시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근원으로 이루어진 두 거대한 호수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헬몬산의 이슬을 받아들인 갈릴리 호수는 다시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도는 갈릴리 호수는 풍부한 어족이 자라나며 지역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삶의 터전이 되었죠. 반면에 갈릴리 호수보다 다섯 배나 더 큰 사해는 어떤 물고기도 식물도 살지 못한다고 하죠.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해서 물이 썩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받은 생명의 물을 똑같이 받은 두 호수지만 흘려보내는 호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고요. 고이기만 하는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우리가 매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받아두는 것을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셨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보화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의 사자를 인정하고 방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뭐 좀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뭐를 갚아야 되느냐 하니까 게하시 자기 종이 여기는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1년 후에 당신은 애를 안아볼 거라고 했을 때에 수넴 여인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안 부르고 부산댁, 안성댁 그렇게 부르더라고. 참 여자들 그거 보면은 가만히 항의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보면 참 훌륭한 여인들이요. 우리 사람도 여기 와서 뭐 사모님 사모님 그랬는데 요셉 목사가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요셉 엄마 요셉 엄마. 우리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김추르리 가을 추자하고 이천이라고 하는 그 2차로 우리 사람 이름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뭐 보면은 옛날에 뭐 말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영자, 영옥이, 숙자 그냥 이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지어주는 것이 상례였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수넴 여인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수넴 여인 같은 여성들이 많은 줄 압니다.

0: 나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교회 봉사하는 여자분들.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첫째로 인자한 여인이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순천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한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오늘 또 찬양 한 소절을 나눠주시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북녘 땅 가운데 고향 땅까지 함께 전해봅니다. 찬양 후에 무산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요미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향한 이 찬양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여있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소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붙드시며 굳게 붙드시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면적이 전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 굉장히 큰 덩어리는 바다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관용구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을 떠나서 피난길을 걷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대단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시대는 무너지고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반역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도발적인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도벨이 계략해낸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참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얻게 될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전 왕에게서 새로운 왕에게로 모든 권력이 이동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권 교체라고 하는 확실한 카드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내적으로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유익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그리고 다윗 왕, 다윗 왕조하고는 완전히 이제 길을 다르게 가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새 시대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지혜로 짜낸 계략 그리고 그것을 훌륭하다고 여긴 압살롬의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보란듯이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자신들이 세워둔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들의 승리가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쫓아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열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심판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내용으로 하실 일을 아이도벨이 스스로 짜낸 계략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철저히 자신들의 반역과 자신들의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위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심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자신들의 행위로 보이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후세인데 우리가 말씀을 쭉 봐봐서 알 수 있듯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이제 같이 반역함으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후세처럼 보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고 역시 모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 쪽에게로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그 피난의 길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게 있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라고 하는 임무를 맡기고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세는 찾아와서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이 후세를 압살롬 쪽에게로 위장전향시켜서 너는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라 이렇게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기도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한 행동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아이도벨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큰 악재입니다.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뛰어난 지략가요 모사인 이 아이도벨의 지혜를,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후세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 후세를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인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분명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62편의 시, 기도를 어떠한 배경하에서 언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이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이 시를 기록하고 이 기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째, 바로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를 배반한 이 아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피난길, 죽음의 길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있을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62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는 단 하나의 사실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삶을 다 내어 맡긴 거룩한 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로 이끄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같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내 생애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과 그 동행하심이 내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에 찾아오셔서 그 파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 주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나를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내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을 비탄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탄시라고 부르지만 이 다윗의 기도를 철저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믿음을 두고 있는 믿음의 시요 신뢰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시점입니다. 자신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대로 끝이 나서 망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위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손을 뻗쳐주실 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하는 그 기도만을 주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사, 이민, 이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 각박하고 공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건너간 모압 땅에서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세 여자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모압 며느리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도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백이 더 있습니다. 어머니의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룻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그래서 그 어떠한 보호 조치가 없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의 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룻이 보는 것은 이게 답니다. 돌아가면 고단하게 살 거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 거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록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은 전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요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 영광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내가 참 복받고 살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룻의 생애 가운데 시행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의 전 생애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삶으로 증언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에서 열심히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여러 정황 속에 처합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참 복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그 정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게 보이는 것과 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애에 작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작정을 두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때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한 그런 고난과 시련의 길을 내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잘 살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이고, 그렇기에 나는 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내 힘으로 왔는가? 내 능력으로 왔는가? 내 지혜로 왔는가? 내 실력으로 쌓아 올려 왔는가? 아니요. 내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다한줄 아는데,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훨씬 큰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애를 붙드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여기에 왔더라. 주의 은혜가 크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지까지 하신 일들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일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0: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이 보여준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쫓아가야 할 순종의 예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만들어내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삶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왔던 이 길을 아직 오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니 기다리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아라. 이것은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채워주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은혜의 궤적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모를 줄 수 있을 만한 참으로 곤고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리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 다윗처럼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 지키며 잠잠히 주만 바라보겠다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평생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6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붙들며 잠잠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지역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상권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황해도에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함경남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0도, 서울과 대전, 대구, 여수,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강릉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17도, 강계와 함흥, 춘천이 16도,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개성 27도, 대전과 여수, 목포와 제주가 26도, 춘천과 대구, 부산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포항이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신의주와 강릉이 22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곳을 잠잠히 지키며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길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군의 남침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전쟁 발발일입니다. 벌써 76주년이 됐는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521장, 새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통합찬송가 521장, 새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6월의 아침입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거운 6월. 세상을 가득 채운 초록이 주는 위로와 평안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깊은 울림이 있는 찬양으로 힘차게 새 아침을 맞습니다. 도처에서 부르짖는 초록의 기도처럼 힘찬 찬양과 기도로 싱그러운 아침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기다리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웃으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낙심케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강력한 말씀 붙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웃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반드시 결단해야 될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결단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압니다. 변해야 하는 것도 알고,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고, 끊어야 하는 것도 알고, 붙잡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결단에는 언제나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결국 삶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말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믿음의 사람들에게 설명보다 먼저 결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기대하며 떠났던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도요, 이삭을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린 청년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것은 나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생업을 버렸고요, 때로는 가족보다 주님을 먼저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런 결단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결단은 언제나 그 사람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정을 살리고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하시는 시대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다니엘의 시대처럼, 모세의 시대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죠.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는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희망보단 두려움이 컸던 시대였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 모세와 그의 부모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한 세력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모세의 부모의 결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석 달 숨겼구나, 이 정도가 아니죠.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권력의 명령이었고요. 군주시대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요. 법을 넘어 사실상 신의 뜻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애굽 왕 바로는요,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기게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시대의 노예 민족이 그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1장 말씀 보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명령을 거역하는 부모들 역시 죽음을 각오해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의 목숨이 귀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애굽 사람들은 숨겨진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하죠. 젖먹이를 데리고 와서 일부러 울게 만들고요, 그 울음에 반응하는 숨겨진 아이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잔인한 시대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 부모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는 것이죠. 그 석 달 동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놀랐을 것이고요. 밖에서 인기척 소리만 나도 숨이 멎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진 결단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죽을 수 있어도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단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옳지 않은 지시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 속이는 것인데, 분명 거짓인데, 분명 죄인데 다들 한다는 이로 따라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죄인지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요, 내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 부모의 결단에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부모 세대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갔고요, 결국 모세 안에서 또 다른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의 결단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포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거절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죠.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최고의 권력을 볼 수 있었고요,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배경도 있고 앞으로의 성공도 보장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죠. 거절하고, 모세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가질 수 있는데 내려놓은 것이 거절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이 거절이죠. 그래서 진짜 결단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 남았더라면 고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존경받으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까? 왜 굳이 노예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보는 눈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앞의 편안함보다 영혼을 보고, 잠깐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세상이 주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0: 큰 제물로 여겼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크다. 잠깐의 낙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크다. 더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기 눈에 더 커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크게 보이면 돈을 따라가고요. 명예가 크게 보이면 명예를 따라가죠. 사람이 크게 보이면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커 보이는가의 문제이죠. 애굽의 낙이 더 크게 보이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면 견딜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쩌면 가장 아픈 부분이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얼마나 역설입니까? 세상은 말하죠. 고난을 피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세상을 말합니다. 편한 길이 최고이다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 싫을 때, 주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싫어질 때,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피하라고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애굽의 낙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말이죠.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한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요.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결단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결단이 인생을 살리게 되고요. 가정을 살리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될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내려놔야 될 것이 있으면 부디 바라기는 모세의 부모처럼 악한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모세처럼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단해야 될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며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 부모의 용기와 모세의 결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악한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00장, 새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통합찬송가 400장, 새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분별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첫째,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맞이해요. 다윗이 허기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그 뜻을 묻자 2절에서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시바의 동기는 불순했어요. 3절에 다윗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했다고 이간질합니다. 종인 자신도 따르지 않는 므비보셋이 반역을 틈타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사실 시바는 애초부터 탐심이 많은 자였어요. 므비보셋에게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장 어려울 때를 노려 다윗의 환심을 산 거지요.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오해에서 비롯되어 미워하며 죽고 죽이지요. 다윗이 이토록 어려운 와중에도 국익보다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시바예요. 그도 재산을 되찾고자 얼마나 애태우며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상대의 어려움을 채우라기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죄성이 있지요. 저도 남편이 죽고 나니 차를 싸게 팔라는 권면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음식을 준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중에 시바가 그 땅의 절반을 차지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여기서 또 실수해요. 4절에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고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결정해버립니다. 재난의 상황에 음식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한쪽 말만 듣고 혼자 결정 내리면 안 돼요.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럴진데 깨어있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통해 내 이익을 챙기려 한 적이 있나요?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쪽 말만 듣고 무조건 편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둘째,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훈련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와 계속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시바의 아첨에 넘어간 다윗에게 시므이의 저주를 허락하세요. 므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게 했으니 자기 명예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배반의 사건 속에서도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만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그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봐야 진정으로 살아나기에 하나님은 내 곁에 위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단하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거주하는 시므이는 앞뒤를 못 봐요. 6절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그들에게까지 돌을 던집니다. 자기 혼자 돌을 던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사연에 갇히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게 던진 돌이 정작 내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맞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시므이는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여 하며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대가로 다윗이 화를 자초했다고 욕합니다.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가문이 망한 것만 분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혈통과 지역 진영 논리에 빠지면 남의 말이 전혀 안 들립니다. 내 가족만 옳고 남은 틀렸다 여기니 저주를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니 이기심과 혈연에 근거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위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억울하게 욕하는 시므이가 도리어 다윗을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만 시므이는 후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심판의 막대기로 끝나지 않도록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혈연, 지연, 학연에 빠져 저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직급이 낮음에도 지시에 따라 회사의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두렵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직장에서 다른 팀원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의료 관계자들을 만나 컨설팅하는 일이 처음이라 두려웠고, 저의 부족이 드러날까봐 몸과 마음이 위축되었지요. 또 한편으로는 직급이 낮은 내가 왜더 책임을 져야 하나라는 생색이 올라왔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했죠. 바울이 메일은 다윗왕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지만 그는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억울하다며 사람을 원망하고 좋지 않은 체력과 건강을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6월 25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던 그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땅을 붙드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셨기에 오늘날 제가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상기하게 돼요.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를 기억하니 실패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제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신 이유도 저의 두려움과 교만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어요. 앞으로는 제 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겸손히 순종할게요. 먼저 승진한 동료들을 시기하지 않고 존중하며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저의 부족을 인정하며 동료의 장점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 그 너머에 계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던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수 있는 거예요. 내 작은 사연에도 흔들리는 우리지만 나라를 지키신 그 주권을 기억하며 사람을 분별하고 구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의 구원은 생각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큰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정작 므비보셋의 땅을 차지하는 시바가 곧 저희임을 인정합니다. 아첨과 눈가림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람을 대하길 원합니다. 내 상처와 연민에 빠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0: 부주하는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한쪽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지혜로 나도 남도 분별하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키신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이 나라와 모든 가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6.25 한국전쟁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행복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76년 전에 그 잿더미 위에 꽃을 피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이었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6.25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입니다. 정직이 생명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집단으로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도우려고 함께 싸우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오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도와 열심히 싸우던 아이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선생님에게 남아있던 아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싸우는 건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제 친구가 여러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저는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싸운 건 잘못이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아이의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아 오히려 용기를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정직함을 목숨처럼 여긴 워싱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칭호는 대통령도 장군도 아닌 정직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에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실수와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험하고 테너 윤서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우리 부모들은요,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도 배우지 않은 채 부모가 되죠. 정말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지 배우지도 못한 채 자녀를 낳아 부모가 돼버리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길, 부모답게 사는 길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로에게 들려준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 땅을 떠나서 나를 예배하도록, 나에게 제사 지내도록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요,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의 책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은요, 영어로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엑소더스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acts 혹은 ek라는 헬라어와 hodos라는 헬라어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ek 혹은 ex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로부터 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혹시 출구라는 영어가 exit입니다. exit 혹은 exit.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hodos라는 단어가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way라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그 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삶의 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길이 뭐예요, 여러분? way가 뭐예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way가 있고 저런 way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그래야 출애굽의 인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인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주인공이 그 섬에서 빠져나오는 탈출의 이야기. 그것은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했다 그러더군요. 근데 그 살인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 섬의 이름이 뭐였냐면 악마의 섬이었습니다. 악마의 섬. 그 악마의 섬에서 빠져나와야 이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빠져나와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온 숫자가 70명이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그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왔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게 됐나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가 아니라 세 해가 아니라 다섯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기근이 있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르렀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먼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기근이라는 야곱 족속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죽은 인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린 아들로 인하여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에게 끝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지 않는 삶의 시간을 삽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닙니다. 7년의 기근조차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요셉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 땅도 끝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자식들, 자녀들, 형제들 모두 다 끝나버렸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애굽 사람조차 끝이 끝이 안 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요셉 때문이었을까요? 요셉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요셉 때문에 살게 됐지만, 요셉 때문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끝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맞이하게 되었던 애굽 땅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끝을 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7년의 풍년에 그들은 흥청망청 살다 7년의 기근으로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게 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끈앞을 잡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끝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끈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1장은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조차 그 시대 사람은 다 끝나버렸다 말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요셉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어떠했는지를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의 이름조차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요셉의 끈은 끊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의 끈은요 언제인가 뭐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린 끈은요 어느 순간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은 잘라지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거거든요. 요즘은요 네트워크 시대라 그럽니다. 그렇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모두 다 연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의 어떤 대학의 도서관의 정보를 인터넷만 연결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면 네트가 뭐예요? 여러분 그물 아닙니까? 그물이 딱 연결된 게 네트입니다. 인터라는 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럼 national입니다. 국가끼리 연결되면 인터내셔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인터넷이 뭐냐면 그물과 그물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연결만 되면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그 학교 다녀보지 않았지만 그 학교의 강의를 저는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럼요, 산속에 가도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정권에 한직으로 몰렸던 사람이 이번 정권에 누구랑 연결되기만 하면 복직됩니다. 복직되는 게 아니라 상상 못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근데요, 그 네트워크는 어느 순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뭐요? 바뀐다면 그 끈은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 뒤에 있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 이전이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에 요셉은 독특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50장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5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야.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이걸 알아서 저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저는 뭐 할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나는 죽을 운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끈들이요, 그것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 그분께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타고난 총리로 바로 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25절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요, 맹세시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자기가 고백하죠.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모든 형제들에게 당신들도 맹세하십시오. 맹세시켜는 뭐냐면 사역동사라 그럽니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들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거라고 저는 이미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고백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요셉이 시켜서 여러분 형님들 베냐민 너 고백해, 너도 맹세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알았어? 알았어? 라고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끈은 끊어지기 쉽거든요. 사람의 끈은 금방 끝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여도 그것이 끝나버릴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맹세시키는 겁니다. 야, 너 뭐 맹세해. 그래서 영어는요, make them, make them, 그들을 만든다.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맹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함께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지.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사람의 끈으로 사는 인생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의 끈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네트워크는요, 어느 순간 잘라져 버리고 나면 한직으로 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면 요셉은 사라져도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인이 뭐예요? 고관대작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 146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요, 독특한 구절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뜻이 원래 뭐냐면 믿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꼼짝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앙망한다는 겁니다. 올 것을 믿고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쪽으로 가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못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이 가만히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생기냐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얻는데, 독수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먹이를 보고 타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새 맹금류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강력한 힘이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끈앞으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데 놀라운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학대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런데요, 그거 걱정할 거 없죠. 왜요? 하나님의 끈앞은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한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0: 어려움을 만나도 뭐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끈은 어느 순간 끊어질 수 있어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와도요, 하나님 그분이 He is my hope, He is my stay, 그분이 나의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맹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그 은혜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매달려 살다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끈들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안에서 복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땅에 화해와 통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6월 25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침 잠시 후 오전 10시엔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아공을 상대로 월드컵 32강 진출을 위해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날이기도 하죠. 자, 오늘 그라운드에 서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훈련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죠. 그 목적을 위해 선수들은 90분이 끝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달릴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시겠죠? 그런데요, 76년 전 오늘 이 땅의 잔디 위가 아니라 참혹한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던 이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내 부모와 자녀에게 자유를 물려주겠다는 목적, 반드시 사수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목적이 단 한 번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게 했고, 이 나라는 그들의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100년 전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함이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영국 최고의 스포츠 영웅, 지금으로 보면 당시의 손흥민 선수급이었는데요.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영국 국가대표 주장 찰스 스터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저는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찰스 스터드가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 정말 명예와 돈과 이 모든 화려한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택합니다. 심지어 25살에 그는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전액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는데 기부를 하죠. 그리고 그도 마음에 이 선교의 소명에 응답하려고 허드슨 테일을 따라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인도에서도 선교사로 활동하고요. 중국과 인도에서 21년간 선교 활동을 마친 후 그는 좀 쉬었다가 53세에는 또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참 대단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야,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너무 좀 53세 또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 너무 그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아버지요,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의 말씀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을 위해 제가 못할 희생은 없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과 광풍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심오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들의 이 일상에 어떠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의 이 고백처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나에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의 말씀을 품고 싶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이 인생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못할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거친 선교지로 향할 때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떨림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그 떨림을 세상의 안락함을 잃을까봐 생각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이룰 거룩한 설렘으로 바꾸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순식간에 이 인생은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큼은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은 확인한 것이겠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월드컵 대표 선수들은 그 승리의 목적이 있고 각자마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찾아오는 우리의 선택과 도전 앞에서 잠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영원히 남을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설레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3049님은 야 주님 때문에 설레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오늘 오프닝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한없이 눈물이 흐를까요?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저지만 저도 한 번뿐인 이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저를 향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주에서 2791님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날씨는 흐리지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545님, 2718님, 6760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고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10명 이상에게 공유하시면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부장님들 각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고 오직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 이름 잘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 저희 제 이름도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뭐 송옥석입니다 이렇게 알 거고요. 뭐 10년, 20년 전제 뭐 모르시면은 전혀 모르겠죠. 네, 세상 속에는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 7495님은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힘이 나셨대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이 힘을 주세요. 같이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꼭 껴안아주시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1177610751 7레메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고요. 3414-5841님 오늘 함께 새가족으로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기도합니다. 1484님은요,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지금 아침 새벽 5시 30분 서울에서 전주 가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야, 할렐루야! 제가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통닭 상품권 행복하게 보내드릴게요. 1484님, 찬양도 신청하셨는데 오늘 이하루도 찬양 제가 잠시 후에 오늘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참 주제가 귀한데요. 우리는 빚진 자래요. 늘 빚을 졌대요. 6월 25일 이 6.25 날에 정말 76년 전에 있었던 그 귀한 일들을 아마 모티브로 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아침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고요. 이 좋은 영상을 기독교 학교에서 이미 수업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요. 또 교회에서도 유튜브 링크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응원하고 축복해요. 자,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전해드릴게요.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 만나볼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재한 감독의 영화 포화 속으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빚을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0년 8월 경상북도 포항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매미소리 대신 총성이 울렸습니다. 포항여자중학교 교정

0: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 흙먼지 속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71명, 평균 나이 17, 어제까지 교복을 입고 단어를 외우던 손에 그날은 무겁고 어색한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변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학도의 용군. 그 어린 병사들이 밀려오는 북한군 정예부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재한 감독의 영화 포화 속으로는 바로 이 실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출발점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학도병 이욱은 16 소년이 어머니께 쓰다가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난 뒤 그 편지는 차갑게 식은 소년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그는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서 이 전쟁이 끝나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다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립다고 적었습니다. 총을 쥐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학생들은 11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11시간은 후방의 국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었고 더 많은 생명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내일을 내어주고 누군가의 내일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 다시 펼치고 싶은 책이 있었고, 다시 만나 꼭 잡고 싶은 손이 있었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학교 운동장 뜨거운 모래 위에 자신의 젊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자신을 위한 내일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우리의 따뜻한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평화를,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거리를 위해 마지막 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커피잔에 스며든 햇살은 이들의 마지막 숨이 되어놓은 온기이고, 운동장에서 쏟아지는 아이들의 웃음, 밤마다 켜지는 집집의 불빛들,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찬송들은 그날 삶을 끝낸 학생들이 듣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빚은 갚으라고 지운 빚이 아닙니다. 잘 살아내라고 건네준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귀하디 귀한 보석처럼 하루하루를 껴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전도선교 구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 포화 속으로 영화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경상북도 포항에 1950년의 8월 그 여름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월드컵 경기들 응원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그 헌신 때문이겠죠. 우리들의 커피잔에 스며든 이 햇살, 이들의 마지막 숨이 되어놓은 온기와 같다. 운동장에서 쏟아지는 아이들의 웃음이 있다면, 밤마다 켜지는 집집의 불빛들이 있다면, 또 주일마다 자유롭게 우리가 숨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어찌 보면 또 그 학생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한 목사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야, 이 빚 갚아야 돼 라고 지운 빚이 아니라 제발 이 땅에서 잘 살아내라고 건네준 사랑임을 기억하라. 그러기에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다라고 명심하라, 다짐하라.

오늘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배, 전도, 선교, 구제, 우리의 하루가 보석 같은 하루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전파 선교사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특별히 우리의 옆사람을 기억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 보건 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미성년자 산모의 출산 아동은 1만 1,106명입니다. 미성년자의 출산은 신체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또한 학업 중단, 경제적 곤란 등 산모의 삶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미성년자의 임신은 임신성 고혈압, 빈혈, 자궁기능 부전, 저체중아, 선천성 기형, 신생아 사망률의 증가 등 여러 문제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특히 15세 이하의 임신의 경우에는 신체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0대는 임신 중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신생아 사망률의 주요 원인인 조산과 저체중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영아 사망률은 2.8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10대 산모의 경우 무려 16.2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만 강조하는 위험한 성교육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잠깐 모닝. 여러분 아침 출근길 어떠세요?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고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76년 전 오늘은 포성과 비명으로 가득한 비극의 시작이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아침과 일상과는 참 대조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평화로운 아침, 또 매일 먹는 아침 식사가 사실 거저 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수많은 분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시편 14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 경계 안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신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매일 맛있는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죠. 여전히 우리 민족에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고 또 한반도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어디서 올까요?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나 강한 군사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오직 이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초롬의 찬양으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 받으며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다는 찬송의 가사처럼요. 전쟁과 분열의 아픔, 숱한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절로 기도가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 아침 출근길 운전대를 잡으며 또 버스 안에서 집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302번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8855번님 오늘 아침 또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찬송을 들으니 참 오랜만에 듣는 찬송이라서 가사 속에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0208번님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제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명백히 고백합니다. 3년 전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사람들과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는 예배 중심, 말씀과 기도로 형통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나라와 민족, 또 가정과 교회, 우리 지역, 나 자신, 복음을 몰랐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침인데요. 0208번님의 덤덤하지만 묵직한 믿음의 고백이 참 도전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 같습니다. 3567번님께서요. 오늘 아침 꼭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7356번님 그럼에도 이제 더 우리나라 형통케 하소서라며 짧은 기도 한 줄 보내주셨고요. 노기근 집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나라 형통한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근이 없는 매일 아침을 꿈꿉니다. 라며 소망이자 기도 한 줄 보내주셨고요. 우리 강성자 권사님 신선한 바람이 부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박영숙 집사님 할렐루야 갓모닝 만나 라며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예쁜 이미지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아침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총칼보다 먼저 무릎 꿇고 눈물의 구국기도를 드렸던 선조들의 신앙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총칼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눈물의 구국 기도를 드렸던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50년 늦여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전쟁 두 달 만에 국군이 저기 낙동강 전선까지 쫙 밀렸잖아요. 막 말 그대로 벼랑 끝이었는데.
1: 네, 그야말로 뭐 국가의 존폐가 걸린 시점이었죠. 근데 이 당시 자료들을 쭉 보면요. 그 짙은 절망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딱 포착이 됩니다. 경남지사였던 양성봉 장로의 주선으로 그 피난길에 올랐던 교육자 250여 명이 부산 초량교회라는 곳에 집결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0: 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그 영적인 결속을 위해서 한 공간에 모인 셈이네요. 근데 제가 이 기록들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왜 하필 초량교회였을까 하는 점이에요. 부산에 뭐 피난민들을 모을 만한 큰 건물이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닐 텐데.
1: 그렇죠. 아주 예리하신데요. 초량교회는 그냥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어요. 1892년에 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거든요.
0: 아, 한강 이남 최초요?
1: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면서 그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공간 자체가 이미 억압 속에서도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묵직한 역사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0: 와, 그렇군요.
1: 덧붙여서 그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애니 베어드가 첫 딸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 유명한 찬송가인 멀리 멀리 갔던 이를 작사한 곳도 바로 여기고요.
0: 아, 잠깐만요.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제강점기

0: 이라는 혹독한 시기에 굳건히 신앙을 지켜낸 일종의 영적 방공호 같았던 곳이잖아요.
1: 네, 영적 방공호.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0: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는 쫓겨난 피난민들의 실제 육신까지 품어주는 거대한 피난처로 변모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당시 성도들이 피난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생계수단이나 가장 소중한 결혼예물까지 막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1950년 8월 30일 이 의미 깊은 공간에서 마침내 전국 피난민 교역자 구국기도회가 시작됩니다.
0: 아, 그 유명한 집회군요.
1: 네, 한상동, 박윤선 목사님 그리고 보수신학의 대표주자인 박형룡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 집회를 이끌었죠.
0: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저라면요 당장 눈앞에 적군이 막 몰려오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제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렸을 것 같거든요.
1: 보통은 다 그렇게 하겠죠. 당장 생존이 걸렸으니까요.
0: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남긴 회고록이나 일기를 보면 외부의 적을 물리쳐달라고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먼저 뼈저리게 회개했다고 나와요. 솔직히 전시 상황에서 이게 앞뒤가 맞는 행동인가 싶기도 하고요.
1: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직관적이지가 않죠. 하지만 이 회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0: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1: 이분들이 막 통곡하면서 사과했던 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압박에 굴복했던 자신들의 과거, 그리고 해방 직후에 교권을 두고 서로 막 다투면서 교회를 분열시켰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0: 아,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다 드러낸 거네요.
1: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내면의 썩은 부분을 먼저 도려내야만 진정한 결속과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2: 와, 그러니까 외부의 공산군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철저하게 해부했다는 거군요. 이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던 집회가 2주간이나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참석자들의 눈물로 차가운 마룻바닥이 다 젖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 세상에, 게다가 당초 설교를 맡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오시지 못했지만 그분이 남긴 한국의 미친 화벌의 원인이라는 설교 제목만으로도 참석자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다고 하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2주간 이어진 그 뼈를 깎는 성찰과 기도가 막 끝난 직후에 부산 거리에 호회가 울려 퍼집니다.
2: 아, 설마 그 소식인가요?
1: 네, 바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이었죠.
2: 와,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1: 물론 역사학적으로 보면 치밀한 군사 전략의 결과이겠지만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내면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외부의 승리, 즉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렸다고 확신한 거죠.
2: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요,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어쩌면 우리가 꺼내들여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인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철저한 겸손함이라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밖에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걸 이 낡은 일기장과 기록들이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 여러분, 오늘 이 1950년에 치열했던 기록들을 쭉 따라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낙동강 전선 앞까지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벼랑 끝 위기를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1: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죠.
2: 맞아요. 우리는 흔히 밖에서부터 나를 단번에 구해줄 인천 상륙작전 같은 기적만을 막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바로 세우는 나만의 초량교를 찾는 일 아닐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결코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반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서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던 선조들의 신앙 이야기 짧게 함께 나눴는데요. 분단의 아픔이 여전히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또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길 더 기도하는 이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방금 들으신 이야기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방금 들으신 이야기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만나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프로젝트. 뜨거운 여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시간.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7월 6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한 편의 찬송가를 소리내 따라 부르고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당시에 신규 가입자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31일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광주 극동방송이 자체 제작한 이 특별한 필사 노트로 31일 동안 찬송가사를 함께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300권을 추가로 더 제작했습니다. 찬송 속에 담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300분께 1인당 한 권씩 필사 노트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8월 27일 목요일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를 함께 찬양하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폴 브랜드 박사는 한센병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카빌 지역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 원장으로서 한 번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브랜드 박사가 출장차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영국에서 몇몇 지역에서 일을 마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가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은 별일 아닐 수 있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처럼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수술한 경험이 있는 한센병 전문가에게는 이번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박사는 순간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날카로운 핀으로 자기 발의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핀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핀에 찔린 부분에서 붉은 피가 솟아났지만 그래도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나도 한센병에 감염되었단 말인가. 브랜드 박사는 그날 밤 꼬박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센병 환자로 살아갈 자기의 처량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고통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는 이런 아침과 같은 희망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핀으로 어제 찔렀던 복숭아뼈 밑부분을 꼭 눌러서 찔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절할 듯이 아파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정말로 큰 축복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브랜드 박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자기가 너무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앉아있는 동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마비 상태가 되어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손가락을 칼에 베었을 때도 그 고통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이 아파 펄쩍펄쩍 뛰면서도 그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버섯을 잘못 먹어서 온몸을 뒤틀며 토하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고난을 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십니까? 신령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고통 자체가 내가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고 내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스승인 예수님을 버려두고 집안 문을 굳게 잡은 채 목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옛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아니 고난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첫째로 사람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삶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인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현실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런 감각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래전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10대들의 쪽지라는 오래된 소책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부터 사업을 시작하던 기간까지 약 4, 5년간의 기간 저는 근육 무력증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절망하면서

누워 지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정해 이 기간을 사용했다면 더욱 유용한 시간들이었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는데 뭐하고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1998년 IMF가 왔을 때 저는 옛날에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회사를 살리는 길 외에 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 기간이 유익한 기간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경영 지식이 부족해서 IMF를 맞았다고 생각했기에 1년간 경영에 관한 주요 서적 100권을 읽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월 8권씩 읽었는지 점검하고 여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연말에 100권에 조금 못 미친 95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1년이었지만 확실한 목표를 세워서 실천을 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제1의 지식경영자가 되자 그리고 세계 제1의 지식회사를 만들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금년의 매출액이 어떻고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는 이분의 경영 철학이 더 아름답고 빛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밤낮 우리가 이렇게 힘을 쏟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잠시 후면 땅에 버려두고서 이제 떠나야 할 것들만을 얻으려고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돈, 건강, 출세, 명예, 권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삶의 중심이, 삶의 관심이 달라져야 가지려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대접을 받으려는 삶에서 대접하는 삶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세상적인 삶에서 영원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삶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고상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바실레이아 두 대우, 디카요시네 두 대우. 그러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의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들과 얼마나 이웃들에게 얼마나 베풀며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만을 바라보듯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바라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달라짐,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여기면서 삽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참 모습을 드러내듯이 고난은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회피합니다. 고난의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은혜 받기 전에 제자들은 참으로 나약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몰랐고 고난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고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골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자신들이 져야 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맞고 욕먹는 것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겼고 잘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고난의 유익을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고난이고 진정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복임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사는지 잘 살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감사로, 기쁨으로, 복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아,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또한 고난당할 때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곧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먼저 외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유명한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신 목사님 가운데 최건능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길에서 예수 천당 외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일본 순경한테 붙들려갔어요. 최 목사님은 일본 순경이 때릴 때마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천당하고 외쳤어요. 아니 조용히 하라고 때리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 몸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몸을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 전도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 설령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전도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은혜는 약해지고 소멸해져 갈 것이라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던 것은 무슨 조직력이 있었고 공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은혜 받은 대로 힘있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부흥을 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할 할 것은 뭔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이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

새롭게 되어졌다는 타락한 지성인 어거스틴이 말씀으로 변화됨으로 이단과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데 이 어거스틴이 크게 기여했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므로 죽어가는 이 중세교회에서 개혁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은혜 받은 우리 각자 각자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면 열심을 품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성경 제1교회는 분명 성정 지역뿐만 아니라 빛고울 광주도성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 나에게 헌신한 사람 30명만 주면 전 세계를 교구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용기와 헌신입니까? 2001년 미국을 뒤흔든 9.11 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은 1998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슬람권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 사실 초창기 때는 이슬람권에서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강력하게 이슬람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째로 오사마 빈 라덴은 알라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알라신을 거스리는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 소명이 분명했다는 것. 둘째로 이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행동가였어.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 생명을 걸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고 그의 추종자들은 절대 복종, 즉각적인 순종을 맹세한 행동대원들이었다는 것. 셋째로 이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오사마 빈 라덴은 자기 전 재산을 알라신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을 했어. 그래서 무섭게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엄청난 재산을 언제든지 흔쾌히 모두를 그가 믿는 알라신을 위해 내어놓았다는 것. 이렇게 알라신의 충성을 다짐했던 그가 걸프전 때 미군들이 군화를 신은 채로 이슬람 사원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이때부터 반미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오사마 빈 라덴이 삶의 목적과 방법은 잘못 세웠어.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공포를 주는 테러를 일으키게 했어.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바른 기독교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헌신, 죽음까지 불사하고 몸을 바치는 충성심, 그리고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모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지 못한 문화와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부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0: 이러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임,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게 될 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게 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고난도 욕먹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누가가 증언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건강과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람을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살면서 왜 이렇게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계속 경험은 쌓이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한 그런 상황. 많은 전문가들은 성공에도 이 정격 용량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일정한 양의 경험과 배움이 채워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는 얘긴데요. 돌을 깨는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만 눈에 띌 뿐 사실 그 결과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망치질이 만들어낸 선물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길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101번째 망치질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흔적이 될 것입니다.